0: 我们给不写着读起送有些。而你某根的通用看朝天门语读就比监督学吧。詹姆斯我不啥做你一点朋友你啥子给不写着读提高了怎么你啥做根据你这期间学弄错连续切据音写什么事中发啥切人类别的我亲安如成铁希马拉雅哈将制度当那读不写约别卡拉项目图从年前行别只要提他提为一段我写读起什么事 他电梯领地来修看观众错他都宁至重机免去抗图他国图片面龙东茶几陆剧月别比如苏里塘平面人类牛肉能去面看呢听入前一天参电这些这些年随军去免去其他团听入前免去其他面这抗压图把切入时观众卡起去平面去开去电别国路免去其他错了牛肉切入时你的团体策划的识别不给事情变做成为拉大的总之吧
1: 某一时福利企业免去几个所谓利率这个多到这么多你哭着不切穷些什么事河南故事这么错听说几观众教研去可是其实热度破年过那穷平面电器那个民度起什么事他的穷为半个了些别研究车子一起事故吧也是免阿个天天听着进去透过仓位免去看些准度了免把错了再说坑几天也不读起什么事
0: 有单位长春错贴特许坑里塘南菜铁过年月对面南菜塘汤先生为去天宫里观众处一万热度超越天气观众处农夫大臣出名平常人质同居参与公司的决定杀掉去天宫铁送救人心铁杀别其他了得心闹事香港价格落不清杀过了可有彩礼参观铁主任给钱请我找到城铁平常人一些也纯粹都不应别
1: 你把同所有要不起的人给钱不是一起什么事瑞中张人创作的聪明不利地理不如也虽然让票堂周围表里地区通共有了地区所长也有中国西兄弟健康了松中起居铁通清不难为娘做什么穷些什么事总当他们在这里结构卡瓦的这话村头了实际体健康这把堂忙错内地来村去那把三不问几月你送去大国局 中期观众处抗中杀对健康松动药物糖人类捐赠药物忙错及用不判断药物且穷为用错什么穷有些马来西亚结合三九抗体三个月吧西地拿着里呀并地脑筋去各地领地托健康可有糖中吹牛空南地军都接了新年吹多了定时节约起诉领地体外通知领地用为民军需求引起送不是
2: 中国企业局约了他二十个零点内给主任宣布吴正方克平常人能不得不写银币按照原则需求银七个局人中国人力七九所就业期限写银币平常谈兄弟也不采取银写送不是
3: 这个来过年的是不是中国平常去喜马拉雅国会给钱你们来领地各不按不鸟团团的中期年交期三个不忙不拍头大国他曾经三月国别借七百来票币
2: 上面宁池三永文企将之谈英雄南北大国所前台培养培养穷村杨林七八堂推村杨文大大狂别穷为培养怎么能给我滚了车站切学不成大国堂怎么起程中期三个月宁池创业车一去干了创作卷台创业他给他健康松教每日团结忙出来聚集给老林企别村外他有些重建了将之切不成唐行藏哈车大这边创村南北他
3: 年初来参加创新南北塔，拿出猎场去创新苦肉。杨元大大的撇给南北三个不错，年年去大国吃的，别给创新去，得给点别南北三北八零七学不着。八十天边角草原女人团结三班抗起三国吧，没一次，发了开心。俺搞了创新，用听堂不行，第二撇给也不顶着月吧，三边鱼了呀，块没牛些送不着。天冷节克龙城年轻来空的三国吧，满年呢，特别那些。
2: 俺创作的那村外滩，矿村其他车的，作为秋菜套的东区八零前台，结合现代了，每个段特别热血些送不成。南村来参加搞了创村台，运将当的都别，路南充电，全部排他，龙东区铺路三十个军警七八台，开点团来偏见单位牌。三个月，偏见人群过不他，顶设备人来了，让不来参加不成。我能额度结合龙城年轻来空的三个月吧，马哈皮身是黑。 年底人来了，还将搞不绝他，得给迷茫讲，是不是快不多钱送不成？第二年就是去三国吧，收了不？ 쿠마키 다팅아 페토 현해 급디 링디 고르고베 지규마세 유고 전해 선규키 규제 수도 지규타 산에디게 신내는 냠린 지규인시 송브제 링디토 년조 카키 살고베 선규고베 후르타 쳔브제 중국 전대 중국당 아랍 소변계 급기 게니 송갈 칠람키 살고베 방호미 페토 선규고베 제발 용팅 이브이브타 콩키 모튼네 펜션고이 폐게타 뒤럽기 포주르 도골 시키게 비징 농치님 친리 콩키 조경바 쥐니히 사퇴징내탕 유고차샤 뷰타 콩비 주수유골키 최고연라 링디키 조링리첸 조경첸해 급디 링디는 중재상부터버 방부체협제 중콜샨두 대비예 중의 송갈 칠람키 살구바 방호민키 타팅 별용규 펜션 폐견 유부情况 미통 冷心突情 타팅 이외 링디기장 펜션 치조수 고무시키 나위 철침바 라주체협 지게키 킬레티웨 망회 별로 마저 체규 요 유지 송진 비진 롱칭년 칭리 공기 조경바 최니히 健康 쿠유 송경 치규타 링내 타베타 퇴레 공비 동규 조철 송해 히말라야 규기 링내 타 유고 차샤 뷰타 공비 동규 퇴긴 증규테 健康 챵부지 치 송진 다고 탕 참지 치신 점린 사초 칸의 용외 살고츠 정니기 미통 럭신 토비 健康 쿠유 제바타 변조 탕 지초 폐가 상화 人家谈心给不及其腿为其平胸怎么领建筑归了车站前天国际顶开他杨威打打狂别找心平别给那么撒吧抗联为把切约找我秋队擦巴看起三桂吧埃格普勒塞迪亚库苏马内格黑捏着念头别给人家谈与国腿内国起三桂归别切不据每天为忙我别给人穷真就娘瑞切把用归找我与其送不真中国期间给一句起三桂吧留一选起 俺去培训穷区空别穷去了，土狗儿吃不起去。领地太远了，每天晚忙回，培了军的顶上不远，特别绕远去送不着。附近研究草被三桂吧，阿里有十几。年前呢，领地天天培训怎么领了文件去别，苦个上不起人，人不多。每天晚忙我，俺同家娃儿培土用呢，培给镇江用水塔，日军呢，军人去别绕远去送不着。
1: 据据历史单位重建了大坝。据据你南岩塘团军你建制营，让军从登陆各组别参与军主级营日团里，据据历史总局各地休闲单位，将用其空旷场面搭建别墅区别那么些出票，让军从登陆五十兄弟抗起居住历史总局地，他们身体马起不拉，根据团军级别南团开进了这年，来去切入当堂。 我在开来编角堂，卸任了小区主角了各地党员时，下面来铁锅地三九学员，将党委五十兄弟抗起日本西北主任科员杨启林去，城西铁等市朝外人交情，俺做立即切查委员，他都拿出卡机，切让去杨家四个不都去送不是，大学起哄，将党委五十兄弟抗起，将用去五十科教人员，各种南区元素来打切合作业，年代历史堂，确定。 最多这些年，我在内控堂这段时间，前面出门在云南了等进堂，外面人卡立批图的前提，我在大东协助台湾托车把堂，拿了开发药切药，将等我在兄弟康，我在小弟托他们去来端吧，杨飘飘也，俺在你他的我看中央堂，根据内控组织，大东工资大东公司业绩堂这话钱呢，大东钱把堂，我在内控完了，车间去光明面把所有业绩送不上。 年纪几了个，年天然了立住起，云南前期确实国有蓝水田，那天年天然了四周土坝塘，他去土坝解决，那了开瓦塘得地位直对天呢，将等为我们是兄弟扛起居住历史单位去，干那四周塘来个脚当瓦，来个偏这亚都单位去，算两特别安全些些，将等为我们是兄弟扛，超对处处长，京军民间，居住历史东区的书记的，然后三七七九年。 中国共产党给多数两百万遍日在实行，我在天空去党员来七八十一百万年，习近平去党组建的工作老总顶十七年，居住历史堂团结起来就同进起来，几座人路停了前去，平均差不多组建起来就引起送不上，三个人来个加成堂，人生老总起来呢，将党委我在兄弟扛起居住历史堂团，开创了等身七八，三六门是电动堂起来六三实行，你要留呢。 将等为我们兄弟扛起，居住历史堂团团结起来就同进起来，七十一年两个了这年， 레제베 삼류 두시티 비두르탄 체두르체베 최 리규르체네 제페바탄 제케보 제지조바 체기 레게 남아삼부식라 규어체유 진주민케 세드윈 레지 다와주바탄 락다르체베 롭중롭소 띵스베네 삼로탄 겐지 레가체 송지체디 구지기 랑시체바탄 편준 청구체바 망소티 제보체바소티 토블람규 주주 상부티 당연 매력월의 금시 상부를 교화 제유지 숨어시 뒤지 닥친기 표면이 랑종수 로주 유린 대비 수준 표면 켈레시 이마탄 종 등의 응위수 성등 칸기 미지팅탄 최든 첨바소 지위 첨바탄 지도 레망 제니 마강 축주 리지탄 퇴레 마조라 총리 대비 켈레키 고장 계획 연수 레튼라 고디 쉐진 티비육시 변종 뒤지 닥친 표면 마강 체육 공시 직접 진열 유진기 최근 속성기 구지기 켈레라 등시 제발 탱만 용례 고장 계획 피림라 시도 지지도 탱아 켈레리를 신 탱만 교육이 되유 탄다 최근 속성 유배 교된직장라 천대 5주 창만 수요 차기 도치 숨바시 대로춘 종 등의 응위자 성등 칸기 된다 주발 용캔 국 대반대 켈레기 고칼 세수 주발 교배 바라 리규 제배 도체배 제답기 총라 피계 주주라 튼진 자유 中等为我子兄弟看我子兄弟去主张于强铁罗舍波昨年开了主张了具体马上了多多堂国家给我冲不到短不切题干年岁月给上面多切句题偏执提为我子推出双月期什么车中等为我子兄弟看起牛流浪这路上被我子他就切别切归了各地当年背了几我子听供题洗淋了跳不堂贪赞了跳不切年亚杰冲不来切不谈行中忙错了偏不脱不切越切送不切罗冲击这次车不送我看年老我看起跟过我选拔康明也年我看起切不去罗卡祖年贪赞忙错起刚给写到切的我不懂为切个马路当我谈查到他成名起特朗尼送这切的贪赞便就了配件主角了我在偏不脱不切越切送不切就就列速动作参民军主切割将等为我在兄弟看起故事以举止切具体军电机错爱吹九年设定几年都脱年举止切不了偏执三不全不谈切入三度中就军南建谈普遍建度就有了各地单元经据民间就在作用吹及两名谈切得三不了创动谈别具也不切年当运来七八推到那么军途西林谈盲错起来结束我的没忙盲错及制度电别错的卡脚别各国工具谈我在雷顿提我组织团团了拍摄这一年有人得给他表达空白用具了各地东就引起什么事
2: 第二个空间那是不是这次交给他交给你牌该用当个落车西京路林去接错人路去盲催清路走共产局各地东会日雄西不去操作宁气操不成湖南省委当个落车西京路林去清路日本落局被主任给言前目化学行去中国给科普他西雄接错前清醒用个月不贴团呢清用前给巧素就是最切割能清切不存给月前送不成该用当个老婆呢偏偏切来开不谈开往加谈洗不去他参去接错人路去盲催清路做用切割规定当会决团早而明天从对头当不写表他操胸卡过去洗不去切吧前日写起老婆切不上去切得不难操写贴巧用他丁色别日熊别的切别能团配送错不他人堂点吧团决切切不切去日熊到我他心就给三巧卡起出片天呀给用当个老婆忙做清用切不空气再是头为日熊别的送到宁气听堂不赢不成中央当个老婆切不是坚持老婆不坚持他谁先坚持老婆看个主人给言切莫话张学学记他听年米里团结亚团规避坚持他他就切规避昨年就我恰卡切过了当些表现培长又将天气唐朝美丽社会开前行行片规避坚持老道七天切不是他坚持起就我昨年头矿土去不起不他我也不他三边就我他就也不切的昨年头中华美丽集团错别都市点不足国些送不着培长又将等于当个落车西清落局部主任给言切莫话这是多别起本店行前他让又叫创建界给娘娘上班落中学他日雄心就定色不切吧来七班中单追求七十动画清路切不得动手七十动接切的巧用呢培养清醒用具规定胡他动用一些送不着您这重为单个落车千禧可以客栈宣判突然切切几件无动没意 당글롭체 기계 시기 변환해 텐히 톱가위

Mejia, Siglot Fusk, Kuri Zumashi, Nienbe Chakwa Chukshi Kebe Kongni, Jelochek Don Yakuchuri Dunlu, Tawa Chukjibi, Tse Dunganin, Urusu Wangur Chebe Gigab, Polangi Gesa, Wursula, Kuchumbushi, Kongi Yemni, Wursula of Chemu Mulu Jibe, Gigan Chemoshi Gimbe, Patambe, Kong Kuna Chamu Tune, Tseri Tudala, Muba Chimbukir Chukshi, Jelochek Don Yakuchuki Lor, Kong Parisla, Lomni Chebar Gune, Rabjambe Mingda Mindawa, Ni Lampshi. Kong Mashi Mige Polan La Chilo Chego Samu, France Winu Jibe Keba, Peri Kungritan, Zawar Kune, Ninji Namshi. Ti Gambe, Kong Rangi de Loba, Siawan de Kurbri. Rejinki X to the Sigdo Chuan Nesu. France Winu Keba, Bek Logi, Dianwen Gunji, Yuza Shiba, Doksi Chebe, Yu to the Sido Chungshi. Kongi Chogunam Gitila, Wake Lo to the Si, Buguyu. Weglo Konki, Chudi Sigdo Chungwatan, Kuri Zumigang, Nietir Tongyam Chempushabshi. Gubtidu, Europe Lingi, Sodakang Namla, Yu Chudila Shimju Chigan, Chigan Machungwe, Kuri Zumu, Nietir Dership Chigu, Tuda Jepshi. Peri Zemujigbe Lobje, Lobzula, Nienki Shube, Kuri Zumur, Lien Shi Chiwe, Kermiji, Soda Chiyuto Yarne, Tinan Sung Komu, Yuze Shimju Gilela, Beba Naushi. Kuri Zumu, Turim Zi Yurigbar, Jangba Kangli Nawa Mase, Kong Yuzar Shimju Chigab, Chudi Jotube Zi Yujungani, Yukona Yimbe, Niba Minyamdi, Mingzi Lofu Jungwa Kolor Dene, Jerishin Takje Shimju Nambe, Jungwa Yi Jejong Mubu Legang, Chudi Chungwata, Nambam Yu Chudita, Jawa Yuba, Tonshi. Kongi Namsina, Jungwa Li Chudi Jowe Rengsila, Chusi Jenta, Yutan Tanso, Jungwa Chowe Rengsi Jenla, Jungwa Chusi Jensi, Mingda Nangshi. 인시 쿠리즈무 데르젤라 추시 유탕 냠니 공기산다 추베디 니모 투메징라 데르무 리브주 중유메라 니모 망부여징라 데르무 리브주 중유메라 다제 심조 남베 유 눔니기 데르제식라 추시 응원기 박쇠레 신도 잼바 유바 통시 공기 시미토네 다제 남베 유 눔니 난키 유탄 탄이 추시 차고텐저 지미토바 세부르도네 원아 정신기 체력 계획에 전차배 출시티 시강례 중앙 이승나 노미티 유탄 타이 출시례 신도 전배 중앙 출시전 사법용시 제유고바마도 시엔다디치유 지양 미브시

0: 아,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 턴도 더나치에 침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턴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그 동안.
0: 땅 안에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해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해
3: 리샤 바락 송롱은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클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업야타 캐나도 이내래다 시리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T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Colossal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ku Dinile Yag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Wimbada. 여러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기 좋아 개단지르다 기란지 신승해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식 뭐 좀나 다그럽 시샤 먼저 뒤가 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 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제단님
5: 신부시도 쳐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암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他，点在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让给孔熙加过节难过。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충미 사제 척도 세야기 티디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 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우레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주 충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추주 세타 추주 이 뒤베기 오체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그래서 제 코에도 갈
0: 요요 라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 내 키랑게래

0: 다체 더 큐루 광기 군대 전기 최화 제비 구림 상말 지야 미충원 미세 디니 바르도 팅의 뉴체기 구림 식내 충원이 디실 최외 구림 근로 시기 제준 당외 뉴체기 도미 니바 최화 치긴 말라기 톱투베 뉴체탄 총부 인시 자주 체신 댄스티 최제 구규기 심쇼 테라 고요초바 마세 선뉴 참바디 베나 동도타 주브다 롱수 베바 셰짐 구와솔라 참바더부오 지수 록쇼탄 커블린쇼기 최와 제비 최통 뉴체 댄스 댄스 고요토바 자주 체충 디지 뉴체 댄스 댄스니 용접 정시 댄베 댄스 시도 교루 뉴체 댄스 댄스 심바이 호미 후즈라 제년 토바마세 공기 소와 균도 톱친 광니 자르메 체리기 태기 미 차진식도 교루 디겐 제디 코라마나 로주 말로나 시숑기 코라마니 뷰촉베 촉진 톱디 광 뉴스 볼롭진기 류캄 지베 우슈기 옌체 몰라고 제로 제동 얘기 십시고 류 다와기 베체 뉴스조라 로니 습든 련베 회미 후스타 펜 퍼든니 닌지 디네송 회미 후즈이 로즈 지그짐기 리액션 레라 쫌바 체신 광기 기로 자리고타 yelo wo yeji be korki chezon be xin jelo che dong ge ging ge zhong ji lo mi xi ren mi xi sui be mi ge member ne jie chui gor ke jin xi top jin tan dan kang sar ju xin yu sar ju ti yu mi hu zi che nian ge ji ting le cha bu shi jelo che dong ge ging ge zhong xi lo ho mi hu zi ge san da yu ti se ju ma chui ba ci le de jelo che dong ge ging ge zhong yang lo ho mi hu zi ge kim xi be di bo ren lo jin ki xia ju ji be ge yan qi mo wa qi 제로 제동 예경금 중의 출로 허미 후즈이 길로 왜 직배 락티지 바도 뜻 제로 제동 예경금 중 앞길로 양 차창 외 육수기 용구타 고르구 고르구 태기 제존비 제로 제동 예경금 중 앞길로 공기 바라 칠레 대신 디에첼로 아말라야 칠레 대비시 공지부 초지년 심주체 초지년 나 최신배 지분이 소경 치구구 제로 제동 이제 조지리 지류 다왕아베 세주조님 산다 총년 로드윈친베 허모 후즈이 하이드바올로 진기 이긴 치모시기 포모 안나스오시 산다 랑프시 제로 제동 이제 조지리 조로 허모 후즈이 깨문 지부 규르네 문로 지바 카초 시수 공조 빌린토 데디 차레 난시 세메토 공기 체니 지부타 서슈 지부 아우지리디 모인베 입지 로 커블린 지부 왜 지부소 제제 내만라 제지 개진샤 제로 제동 얘기 고추 고실루 다호 구베 체게닌 허미 후츠 베르네 구식부시
1: 점닝토 공로 제시 기륜종 난켄 보 레몬키
2: 로제지 교 성경원의 자체부 검주 광지 균도미 라게 님을 쓰고 하시 一年年尾的恰恰比呢没是捋了这年泡雨呢其实捋中给不敢难修别急了错了更多钱不穷姐谈的怎么拧托给罗托许给给别捋中经验记得有吧卡不起来穷
1: 怎么拧托 广告这些给捋中难看 more Ernestine Shepard
3: 年尾的恰恰比呢 阿家拉窗边街里啊，一年年是破街，错了呀！一旦别提起来，一年来龙河中的出格数，农民工农活了，轮转起不住街，年错了呀！军队请不穷，没事谈谈啊！落街就一年，年错了，但轮转的卡车都买不定这车下，定这算账，每天为忙完，轮转给崩卡拿手给别个修完的。
4: 怎么拖？轮着冲雪给轮着难看。泰勒克，因为那些呢，老中青年轮着切不赢。兄弟呢，年纪大，差多呢，下年平平接不通的，什么呢，人手给一枚几个月。等着算账，轮着个崩卡拿手不赢了，把那大阿姆拉给夹表示着能轮着钱呢，今年轮不中大他，明年先看他，老不中了呀，回头提笔，找不错，就给我。
1: 怎么领头？检查右边轮转难看，选举 Greek Plate
5: 机。听个投诉，选举最后的恰恰比呢？来个趟老将，啃几天了，轮休七八月咋？轮将军呢？

라체 헌투르 거바 틴라 치괴미 태양 총결기 촘람 초리신 구토바 티소로 내기 팅망 존용다 테카르 뛰겐 상마 으퐁시 교환님 된기 미텐주니 파감지엔기 강사난도 박핍 대화 르신 치라 텐주 숙식 대신 당라 최신 제바다 미시엔 카징니 니외 통주 매베 강바 너군 태주 난도 되거시 텐주 르보 감신 리라 소도니 텐티 천림 신도 공주 매치 매바와 질라시 상람 총 철부 텐주 난도 추규 캥바 대단이 거기 르보 매캡라 세기 또 매작신 거기 콘솔을 자심 준비 락바 장나야 콘솔을 니동 동어 민남 냠네 작다 최대 최발치 세수와 중중 양의 규태조 딱바른 내기 일라 외릴 차와티 내라 동의 체미 진신다 타동 개바탕 표민 가양 굽네 대디 미이 소도 용수 쇼신도 내기 콘수의 락바를 창용다 콘수의 락바 숲시의 치와 태다리 콘수의 대사르다 밤니다 이체제 조교 매바 코넨 철도 추답 제교바 신수 콘수의 배분 된다 채나야 고급상부 토비에 튜니 대다른 용식군 근초기 조화군다 르린 매교바 내외다 클룬제 유지 민남기 근투 마와 된다 오마인 총결기의 상남 충충 졸부 태조로 클룬요니 내외 통교 매 아우 직딘바 교수니 랑기 뿐다 샘다 마샥바 텔레 도아디 콘조로 나치다 근초기 달라 부르지 재월주 지 교수 세 튼소수로 수와 딥튜 교수 뿐다 초라 부르지 세금이 아우 개우텐주 지자 외동 발신 자주 우승타니 방미 롱주 치외 총결기 초와 갭도 균니 낙제다 신탄 토치 로아디 박자 수미기 초와를 양결 매주와 지이나 텐자체나 추구 초양 다다르 종외 신사르 신도 대탕앙라 찰롱 용와르 귤라 텐츠 삼루양 름술기 리기 메뚜아 신도 숭에 된다 남바르 탁바르 귤로 대다균이 내기 총결기 난도 내가 로직 체지 총습라 로그투 광미도 차르외 섬주이라 타당예랑 나량 베싱 소베 스시 띵네 조신유 내기 양결 장어 팅팅기 넘중 규디 초면 로마 좁좁기비 푸추 카스르 칭니 샹샹 규외 추첸기 난도 락바 장바인 내기 나량 저그르시게디 조아 본기 럽두 뉴제 원장 신탕 그 메뉴베 띵라 샤르와인 참참라 주주피 내랑 타동 내슈 겹촉베 강고르 땅네 고르참라 주주르까 섹시 동나 땅와다 작대 폴규 지두 신두 이크롱라 고르참 뉴부 틴데 지두 로파 피핑 시슈레 기베 조나 식장 철와디니 뇌네 냠가와 식지 내기 참참다 다슈엔바 주동와 소와 지체롱 럭다르 키 치 지두치기 내가 기초 망부 예배 체수 수반 토에 마스티 키다 믹단 잠베 스베니 키다 동통 대비 세치르 키다 티신 학삼 탁진 칼레년베 티르엘 푸키제 명을 내랑 가슈니 티르엘 푸키시긴 테니 키 규타지 임바티 중문 키신 동입 그 졸라 잠부 친이 되바시기 내게 자월 투르베 키텐즈 내게 류캄기 균티다 하람 도바달 내랑 직부르 뒤투 텐즈 내라 탐부르 내네 되라 대다기 동심 섬도 카웨 추거다 중마유유 제네 넘규르 나조 뜬시바들 내랑 하장가 찰바범네 칠라 주탑 체림 힌도 내게 보모신다 당자월 킴투 대네 퇴추 취득 나조 지기휴 내랑 레타 지주르가라 까브리 베팁 강주네 익텐 진이지 강두도 따잠다 록잠치방 자오당 텐도 계지 명마 텐 진이 지기휴

0: yang ce ring du zhuo tie de bu mi mang gu xi ge da san cui le de bie yang pian yu de du la
1: a le xue zan la dang an nan zu nem gun ge ka le mi mang gu xi ge yang zu bian dan zhe qu bin de da su bo ne bu yu dan tang ne xin ge to bu ge ge dan nang da xue ma bie le ti ne yang nu chu ge da wa tin zhe ji xia zhe duan le
0: xue zan
1: da su bian ti ne yang wen cham ge qu bin ne yang an nan zu su bo yin ne le pian bu ne jie xue bu de zhe xia zhe duan le
0: le ji ne
1: le se le da ting san cuo xue zhe tan ne su zhu du zan ba yin ne da mi mang gu xi ge ne cuo ge tan suo yin ne qiao
0: 上次几天呢，突然听这些男子确认不用演技，也是我听这几个日子罢了。学长，今日确认我啥的，伊那个第一个错也蒙是起因不谈，第一个呢，第他呢，我怎么不知罢了。
1: 那是了。
0: 那第他天啊，托马尔森康给的他呢，是经过个月子，几天第一个给，但没算这是因不因呢嘞？森康给他给蒙是的没不因呢？第一个给的呢嘞，要么是不是的生病罢了。学长
1: 了，但爷爷奶奶听闻确诊这些糖尿病罢了，但听哪里啊，心就给这不是给难度因呢，给不嘞？
0: Pumi 肯定进不进来，谁的进来的？当然先给代表其他，错对给苦力所，更多进不进来。错那个来讲，大多还是那泡面碗有主要的是接受难端。进来了，但明日困难，给不来泡面，吃完要的时间，光给人点子点点想那些了。
1: 啊，那些了，但很多人的平面体给不多变的，但他们天在谈谈的心机，阿拉同在学么的变了，
0: 是吧？了，听
1: 另外有咱们做什么的段了？
0: 徐三呢？
1: 但很多人呢，随便接学三，但家伙的人成天是接学完了。
0: 老王呢？他这个心就这不进来，我们把西瓜叶呢，每几个能够用，但还是那些这一趟，我不猜这一趟能心机，先学这一所，人穷给谁的，看了区别呢？顶嘴难落给，趁你的，卡路里给给顿就吞西咱们三个段呢？他第一顶多，很多卡路里。 你给举起它，擦出咱们右边，开花这边，甚至结果拿落了路接区别呢？参与的共同人呀，当扎三个月吧，你这是点哪些？你这印度结果停止区别呢？点拿落给参与的东边的永续的卡路里，切断断给咱们是三个段呢？它的这跑步机的参与的哈兰卡路里。
1: 也得停息现场，结果停止区别参与的，给人家这跑步就区别参与的，哈啷找不着的是接受哪些了？那些了，但空气确认哪里啊？我就学不能行，给开车日给十里天的温差区别呢？但给他们都学在的，马如果有的是接受是罢了，
0: 是罢了。
1: 但现在嘞，老朱来给人家空学不能行，给结果停止区别呢？但天南给参与天的呀，心都难脱不学不是断了。
0: 嗯，
1: 天这心都怎么个难做的？随便提区别呢？是不偏不有的？
0: 是接关节呀，忙车就买不起这些的段了。学长，
1: 但听我讲呢，家伙听呢，忙不学不呢，等下天给参与的，他不学就怎么办？当然去过些天呢嘞，就不下水不听这些的段了。
0: 那学长，家伙听这区别呢，电脑老给参与的看了学不能行，但可能做这跑步就他不要的是接学不着罢了。
1: 谢谢。
0: 那么个迷茫起为写了确定几了呀？这跑步你怎么？ 但第一，哈拉们却都买了吧？但第二，拿了个参与的呢，卡路里加的你输，演员又不大。这跑步机参与的呢，卡路里切断你个印度，你们自己拿了了呀？但没输不如归为参与的呢，卡路里你多年你多十几盘银子，结果停止区别呢？但看你们自己拿了了没输不如归为参与切个啥子东西？三个月不停这些，但结果的设备就别拿了了呀？因为很多。 参与卡路里断给呢，切断演员又不谈，结果去对没那忙不及要的罢了。那是。但你这印度怎么办？伊呢？但顶嘴拿落了伊呢嘞，参与逃不掉又不停这些的下了。很多迷茫不息的，结果区别够不了，现在拿着它，操作它个能行，弄出去啥子了？说难免都忙不及，却能够要的罢了。
1: 是。
0: 顶这区别起了呀，伊呢参与的伊呢卡路里呀，切断了啥子不起来给了。
1: 那是嘞，是嘞。但这些都怎么把卡来斯呢？但像卡路里，我呢心都有些的下的断了。但听说迷茫不息，给人呢，家伙缺了呀，你也不要的罢了。
0: 是嘞。
1: 听我讲呢，碰忙不及我呢，吃下面的家伙缺了呀，你也不晓得断了。但现在嘞，家伙缺对怎么把卡难免都忙。 망고치 쵸비는 다야 쵸차베 제리는 그래서는 양직 샤갸부 참여 300 샘제 용야 저도
0: 완了
1: 다른 신기 콘리아로 줄라기란 게다 모두 쉬는 신기 양갸고 쵸베 급수다 쵸세디 망고 십지 쵸비네래야 디난기 칼로리디 신도네 토부 유브리샤르도 완了
0: 라슈자 창원 근대 지미 이내래게 균인대 인도 수변 쵸비난 망처규 매바타 대외야 수변 망외 갸고 쵸야 녀부유베 미지인부이는 다 디나로기 수변타 천뇌 토부 유자 원삼 쵸야디
1: 계층부터 동안
0: 다사치디 미남라 네 중제 용신 로게주타 고부줄레브 이네레다 코난즈 신뢰는 그 동안 미망구지기 대탕앙 야이는 로게 발리 야이는 담비게지 초토구 유버리스제 코난샤 인지 멤버 로버트 맥스 게이나 산의 운수 독십 제발 콘조 체증부 내바디 교긴 첨부 숨타 저와 덤섭 대여리스제 소난샤 교긴 첨부 숨디는 정중기 코리우직타 세주게니 숨디는 초의 곰시제리샤라
1: 레슬레셀 타탄도인 균토인 륜중 체빈능안 츠릭도브 탄탄의 신기 류도브 탄의 신기 소지지 소기 초 캉스시티엘인 펜베미뇽시 유브지도안라
0: 레슈자
1: 데네레 냠조 치과디인 직네 륜중 체베 급수 르니기 류폰 탄 참배양 륜중기 직디데 신앙고야 르도안라 니네 차샤빈 륜중 치베 체리네야 춘진 난고야 르도안라 숨네 차샤빈 안나스 류베인 조크츠기 륜중 치과야 르도안라 틴데세 균교남빈 안안 줄리보 이내래 평범히 제시해 버리셔야 캐나게 륜주 난고리스 제공제 비게 지경 슈치차부터 망차빈나 야 평균 차로 뉴비여 버리셔야 되더만
0: 러시자 원참기 륜주 나와타 세리카 원참지 천나비는 고수리아 평범여벌레 초주 라소리아 이내래다 체레 개와시 된타나비는 캐랑기 고수우디 다나야 뇌견 소식을
1: 봐라
0: 제자 긍지태 원참지 능규 친구 이내 수고 인지 봐라
1: 타라질

0: 야 보모 칼라스 우이베
1: 라와 알발라
0: 다테리 세 카르모 바치기 녜직디야 알라 타양 옹보르샤 타쿠치 타바 리스 옵시에겐 스웨제 마두다

지 소경 제고야디 개점부지 인도 디테일이야 도나난규 친구인을 내시고인 세계 나면서 권노 전랑은 니기 카세지기 세리 원점 쉐나 기람도 쇼츠 마루 주고 이버타 롱랑부이는 수고 뇌균 신도네 친구 수고 이베 꼬리니 어디 시스비기

0: 가져올 가스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뜸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你看了你
6: 看你
5: 这种龙体年轻猎工
6: 来见路

0: 인 지도 워차르 편종네
1: 니엔 워차르 기도 담네디 교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워차르 시비 담네리체
2: 시겔로 쇼베 피리 베나나 바탄 잠닝 사조카도 쇼베 벽에롱팅 생기는게 궁금사 나나초 사도영과 자르담닝 시베레 체나 신제종화 가로치 나팅들레 진키 좀지 타 조정 쇼케 던전 오브이 고제토 녜숑키 초규르 데믹지바 트리시유 뷰나나 바초 녜벨로 시징 허가 총기 현재 종키 녜나 튜네 피게 호다 당타 녜나 키 뷰다 착진 뒤데 녜브레 칸톰 튜김키 총녜 차답제네 망초기 바바르 탑람 양수 당이브시 제르 표기 장바라 롱동 기록규 된싱 안에 타바라 토간사디 수준기 사자조 식시 춘지내나 잠바니 춘지 상금 춘다 계진식이나 춘지 망초기 추규르 데미 계진식시 겸세니 춘지 망초 남기 미겔타 냠레카 타나 공시 나베 토네 제주베 고고 시송 춘지내나 기 춘지나 조 서비 치타 지미임부시 로덴라니 사지 도지기 춘지 종무식임부타 미럽니 미럽파 신내를 떼내 초아겐기식 손자 충두니 춘지 내타 정바를 융어신도 쳐라 내나 정바 춘지 사공리 죄와 차규타 내나 정바라 총다 뛰어균니 콩키 북섬 역직이니 대전배 콩키차와 총산의 고점디 정바 내뉴타 실종치배 렐슈 닝루이 땜배 밀라 민룹차와 강야미세와 따라 남시 종기대의 대체 독십을 피해 대왕시키 로딘라기 폭삼타 폭삼기 자와리 개배 학삼라 강구 이란 총대 지는 이동 주빙로로 멍을 튀니 휩잡기 로교나네 로딘 신죽 튼제련의 냠래 칸디 강의 유비 튀김라 체득 로교를 체배 냠래 칸 직부티 쪽으로체 공기 샘리 유구되네 냠래 칸 리니 체벗규 현재 내나 잡에 튀는 제삼 야독 체로 심범하세 춘지 총공기 변조를 피해 태 원세 퇴배 중재 토발체 대과로기 집대내 주념내 칸키 겐구르와 로딘라를 젠트슈베 접 세노나
3: 춘지 총세 대다지 내나 춘세 사치 도시르바
4: 에레
3: 내데 계주 가르레
4: 다 계시 저르 샤나 문제기다 마시 여다 변는 그 차산을 내 나고 전에 망시 유발라 이내다 문제 내나디 민세 제제 문제티네 송의 녀제자 산에 가 망고지 개종 유비데 지단자로 당부들 김 런이비데 지단 망지 김 밑에 쓰길라 데이터는다 문제 쓰신디다 내 나고디 하산 참지 유비라라 그래 참지르 전 근데 선 니네 사신다 문제 자신 내 나고 카니바 나고 수도다 나고 주면서질라
3: 그게
4: 안 나고 수를 차신다 문제 인제종 먹을 자신한테 세규 신부다 세규 약도 숨을 길이 말아 나고 재면서 있지 다 망실 길이 말아 세상 어제 냠내 간 거다 조조되다 내 나고 수주 세든 건 저기 과 정다 더 더게 제시해라 안 나고 수주 갑상 좀 망치에다 견고도 주고 수주다 그 갑상 사에게 나고 수주 좀 내는 제 소유라
3: 네
4: 견고도 주고 망치에 같이 수고 수주인데 마단 제제다 좀 나고 세다 세 소지 신부 버스길라 좀 세제 저거 신이 망치 누가 어딜 섬시 제제 먼저 나고 수주 갑상 그러게 뭐나 매튜길레네 지당가래기다 미윙가스 잠소니라 어디 밤에 들고 내다 밤마바 게스티 게티제다 엄마 밤에 들고 잠소다는데 잠바 주의겹제 바고비다이네 온데길레네 체지엔 체리 동네 마우징가래길라 그나서 멋이 망실라 그나서 근데 시제다 온데 견과 가산 잠은데 사연데 소지대 지충다 존데 세시베다 다등은 자신 견고 망지 갑지길라 잠소니 조제 조거신이는 어디 타지 투슬라 다른 애제 어디 먼저 잠바 잠바 주의 잠스데 세다 어디 제 근데 세계라 고점배기 저와대 유전 저거에 메시지 약진도 세계라
3: 네 그래서 안에 지나도 수리도 봐 바쁘피고르베
4: 바쁘다는 즉이 자자 숨쉬듯이 바쁘고라 아니 저저때 당은 저 구름 차신 남유체신 잠발로 구름 강가서지나 지르고라 먼저 구름 걸어 쭉지 있었으시 발라 어디나 짱무 쉬부지고라 다 늦어발라 당부대 차신는 건 즉이다 두 망자잖아 당은 즉 권세 차신는 건 즉 점제 권세를 때 체제고라 좀 우리다 상 우리 자상하고 발라 먼저 권세 때 토하지 저거 좀 제대로 차신다. 먼저 주냠 약지 땜지라. 돌리다 카속도 위반한 건지 나고 예벌에 그시에 나보다 가블렉스 제대본데 그시에 달라마는 카속도 위반라. 먼저 민권자치 나고 약시디 땜 건지 더 쉬시대. 어디 먼저 당무 차신 건지 조가나라. 샤 안 먼저 단대게 견고 좀 세든 건지 로칸 신망제다 등사 차신 좀 세바 갑지 말라. 먼저 주디 로칸 인지민지 먼저

0: Then you bet you go give a session while a game session. Oh, digging a lot do the Logan show while Logan show go to the session. Then on the Pame to get a sorry bene cushion and rata in the chinch shed out the lobby in charge of dinner novella. Nay, you say you shocks. Nay, you did. Some making choke you the insula. Oh, the Utsi Shachan was Logan yeje shala and chill the shinne and chill it some tumbuddy and was it some good and a dungeon or Nady succeed on while a sick daughter such as a yeje. And you will chash and Munzuki digibala. Lungal can't jur, jurzas and younger, or Tuzik or Nimruce, Tuzay Nimruce, I'm quitting the two talamatan to you. Udu Chatan, Kurman, Koyejewala, two socks on the daily
1: one.
0: Odin Shine Chulti, Chultin Yangar Munzuki, Lungonal can't jurla, Lungbi Dazo, and Yan, two to you, Nepagwajik, Telvinda, and the Tang Dugala, then Sopsonde, Odi Chulka, Lungbu Dangs Yangar,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Younger and at Tangsasun, younger than and Gigi and 60 Shiva, Odina 60 year Tangsadon Valle, in the Chick Tangsada, Tangsatang Sasuna Odin, Shine, younger Lumbish Dombala, Lumbish Tangs and Shinetin, Zamtasiki, Kuriki, Tromjiwala, Yati, oh, ne, Shinet, Mazamta, and Zamta, the younger Munzuin, the Tensang Munzu, Janama, Munzuki, Samsun, the Shesh, that Zampi Trishes on Yunuka, Kunazu, that to two Shesh, Trishin Tangang, Odia, Odina, younger and
1: Yes,
0: yes,
1: yes,
0: yes,
1: yes,
0: yes, yes,
1: yes,
0: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 yes,
0: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She means I'll go to her at your son, well, or the changes near young and some time, David and the Zong, Shindata, Tingsan Shu Mabel, Shindayaxiola, Shindakun, Monsitronsen, Dagochi, Dagochi, then some choices, some Yakshim, no, Kenton Rigic, Triangian Music, Dishan, Yakibamus, Russian, Tenenum, Tenenum Rada. I think Rasam, the
1: Yamakan的数据吧。哦，那是的。蒙古籍就那么呗。蒙古籍就得了，兄弟，听你说的，听你说的，他听那个，那么多是听你说的，他们就当句吧。你都你说，咱们老了，我们就做那的神经人员，大家去。前那点那，我们就原龙县那听那，那么多看什么声音是吧？听那，咱俺来听那的，偶尔听见俺来忙着嘛，我也那吧，将来那嘛，这个的听什么声音是听的了。
2: 我的行政团队里面，你们看起，前天团队批阶段的，忙错了不把人用久了，具体级别没有他用机，这边团队明早晚日啊，设备切不通知，甚至他也没说团队那么紧急，马拉加起当月，明天拍，明早你到你家你去自助客栈，去久了你的切不通，忙错了肉久了忙回去，甚至说你客栈，偏不进去，特动行政忙错团长去了，确保过些讲的，重新调解用久了，规定已经提不签约。
0: 我们现在看到明大几家跟群众们，我们是来个哦，车上来的，我们当然是那什么几个，我们来车有的中间都阿三不是多了，不是多了。不，不是那车上的，我们是有龙溪那的，是和车上那不是一个人有了。我听到那他独立的忙着的，找钱弄了，我们天在的，我们从忙着的，我们就这些车上忙着了，那都有了。车上我们开车忙着了，加油了，开车停车了，啊，这些都俺们那人老多不是多了，但是像明年冬年年收入这些个，不管哪里去充电了。
1: Less.
2: tumre kani dili yadi.
1: Bala ta ti tu ngunzi ta sashina manguji nungmungji kyujiji ta chuchonyen te o yubayi sindan zonggu utri mangche ngalrishi ta ikji chaji ngalri wala tu nyonyesh nungo lo den ruzoan lisi wala songi sunde. Wada ngarisambali ta minse di me jikden di gal debi shu di sul pentane chawa gala me shimbali goba gala susu gom nangji. Udi ngunzi tuyan songi nita pa zonyi kunzi di mangche lungkyo mtole loganzi kyuwen chilu di yakki mtisi gila. Wada ilde ya chata ngunzi lungzi sati ta tu di tuyabji yotala.
2: Tanda chumre chokong rishi jachiru yuko yuna?
1: Tanda mwen shashanda lhasaal chunga nida ngunzu ki lhok chongkel chunga chungi zi yuwa la. Ani jana ngoda bale ngunzu da duri iki ta nyamla chigyo kungsi chenpu chukdun chi yuwa la.
2: Jana la dango?
1: Jana la dango yuwa la, dhru shashan oza dango la jana.
2: Jana sacha jidang kawaka watang re?
1: Jana la da Beijing da Shenzhen sende da dina Guangdong da sacha chukdun chi yuwa la. Lawa nda kuna su pakir jayin kuna su tenzai songi gala dhu nagui. Da kuna su maa ngansi dhu nagui di ngansi gini na kashi yin kado kundu kashi shashun jay da dimsi chayji gui sungu da gala. Maa kuru kuna su yin mina momo sunri da tenshi sunri undi suji dongi sugi la. Dina paa chay chidan chayshin da son lori shui dui maa la yadu yadu gui la. Chidan da ngansi jugo chayshin ngansi dhinsi na nagui di bet kuro jik dung yong shoksay jik gui ngari jing ngani chayshin bezi shiv chi gui la. Kibsan ransi yagmayla, da duri isi mangso da dhawa shimshim nuga la. Mara kibsan mangso la yuyabja, ay mangso duri di dhubshu ina ba dhagji chida ina ba ya yargay shinshin din chasan yagji sha dhawa yimbo.
2: Tanda nyamlai ka nani yadi leishuk kato zi dhubita?
1: Tanda nguna shashan da tenja lemi dhiyo yu la.
2: Yes.
1: Dini gautri lemi chungi yu la.
2: Yes, yes.
1: Kuna su la shan da ngansi tenja lemi nangal shashan na dhawaji la sumdo gegi ba la.
2: Yes.
1: Gautri lemi di la sumdo nigi ba la. Kutelim ta shoga yon kwanda lashte kala de kulo yo kuri legusu di yo onde shen ba. Nang zi lunju la e chak che yun de che nyamjik le hur nangal e chak nri te. Chasa la e ngan zi lunju la e ngan zi kibsan nyamnaga kibsan shisha che e kuna zu le jik gordong ra jik zi nyize chala nri te. Onde shen go la. Tadim wane le shu chasha nta pet mi hapto siksi yin la legusu osi nye.
2: Kira na xin lunzi ki nena ki zamba su che ta tumre kan tipe nye yorbe la.
1: Yuwa la, jitang lungzi chashan na zambu zonye kudu nga chuchu yuwa.
2: Oh, gosh, lish, nyamne kaan rwe la.
1: Kashi gungsi sunri, kashi nyamne, kashi ger sunri yuwa la.
2: Oh, lish, jirang tongye chida karakar piji na kuina.
1: La tu zozo shedi dendi chay la, piyo nangu, ten tishin chato na yinda ngunzu zambu paa tenje, kuna zo chato na zonye chokdu yuwa la. Nimjina gyamsumdo zi jawa tenki jibala. Shoga chuzi gyamne, gonda chuzi jungin zi jik. Lene chen. Da lene chen di gyamma sumdo zi tenki wala. Ngunzi zambal chashin, zambal inye ba zhu gabi zam, zhu nabu zam, dreme zam sen zi. Zambu ka mahu zi yoyla. Tenzi na sumsung zi yoyla. Tata ngunzi da chunganil chashin na ngara rang da loden mingyu yoyde tenzi na sumsung zi din. Shindagi nyamne ka jungin zi jik. Tenzi ngunzi kibsan jie men zangri chashin la. Dene omu genje kudi sumsung zi yoyla.
2: Lese.
1: Da zo di ngara samna da shimlo mangzo ki gongwaan da di nukala, buju maa nukala.
2: Lese.
1: Ngunzi shimbina da mangche suku da takta de maa la buju maa di sangye shimindiga.
2: Rila.
1: Zongsa mebja da ngara yoyde kunzi di kibsan jie mebja nala maa le kod sumsung zi. Nyonye chaza ngunzi shen kaag li gung kaag utu kuna zu wala. Kunzu paa loa peek su ne nyonan go duka la. An kuna zu paa zon chi yodi ngara nguna chi si loa debrishna mangza roku ya uru chito sabdu la. An nyamne ka shen paa danga ngunzi kibsan chi ime zonru chi gyo wala.
2: Kirangi zambarangi tunze manda kato yore?
1: Zambarangi shashana da tanangwan shashana da ngunzi namgyu ki zambachi chi la. Dine da lagdu zambachi shashana ngunzi ki an zhukashi ngunzi Zonggi chashan dhru nabu thamzi shibshibala. Songgui dhabay gong thobu dhe nye mangzo maa di.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고파테도디로카니유잠디 어디게다 어디 삼 커제다 소설 거는 심일 거 봐가라 근데 톰달 직 망설 거입되다 먼저 상고 견디지 봐가라 가본 제 어딜 대지 나를 두기 삼지도 춘주 직나 비 타고 직다 보잔디 응강이 제시 통지 어디 최외든 삼 강아이 봐라 삼 나고 텐제 삼 거로 삼 강아이
3: 제지 강주 유키 폐계탕
4: 니님 폐비 김지 등규성
3: rang-rang cua-ngui ki nyong-pum-ta.
4: Fu-lu song-bor le-chin di-ni-shu. Seng-nam-cu,
3: tari-ki-gi sen-shin-ba-di-ni, sa-tui-ngo-sar-tang-ni-shi-ba-di-ni.
2: Tanda kirang chene, da ngara zu lunzi zongki ni na ti tangbo-tangbo ki da kuri rik-su chiwa-mar-be.
0: Ba-ngla.
2: Ti tanda ba zu tangma-ti di-ya-yo-be.
0: 당무디 단대기 다 어디 발라 당무 당야디 나고 수주 쓰디 발라 어 데이터 땡사다 어디 지선 직내 퇴모 뉴뉴체라 니네 서신 야구 맨기 마갈 어 디기다 망체 나고 좀 해야 된가라 자자 문제야 나고 수주디 때스 건 채워져 망서 군으로 된 관체 제재가 어 디기 말에 등 미세 잠 속에 그브란데 어디 일라 단대기 잠 춘추디 길라 통스갈 어디 속에 미기 저디다 나 나고 수주 뱃거든 지게 바바제 나고 좀 가제다 거 템보 체리게가라 어디기도 나고 수주디 엔지 기분들 새 삼정 말해서 맨날 삼자를 제전 예 먼저 광채 때 먼저 잠만 믹세 수주 세직다 라긴데 세지 속어 김제 어디 인 하죠 속어디다 아 믹세 속어디다 두 어디 삼단지 세교 인 응 말해 넘겨져 비직 이제 어디 됐다 그때 딱다 소리 변에 귀신아 내니 세기 촉스 누가 내니 뭐 됐선배 저 제가 어디 능시다 로준 제지제대 어디 능시제대 두 나스 두디든 직내제다 승급 제스 제 광채 때 잠서 김제 소리나 봐서 지금 민망지 하고 뭐 그러나 눈 나고 임점이 수주다 지금 그런 사업도 되지 그게 하고 그러나 어딜 때에서는 그래 잠부터 서 김도 서울시 어디 있나
2: 배자신도 좀래 거네 뒤도 잠부터 연지 세고 유바 자신아 다 내나 잠부 뭐 보여 봐서
0: 자 맞아
2: 다디 현지 내나 잠부터 연지를 치고 있네 그대로 치고
0: 다 어디 저디길라 나랑은 이제 뽑을 인상길라 좀리디 거를 하고 봐라 다는 건지 하세겠다 먼저 민신에 코너스 충교 지고 갈라 사서 공사 가시다 코너스 두바 내 나고도 요 잠부디다 잠부터 최소선 인지 민지 중에서냐 갈라 저러된 주시타샤 나 잠부터 최시 속에 대해서 군제 바로 충주에서 또 군제게 심주신인데 잠배 좀디 코르서스 말라 먼저 진짜 랑 준하고 수루 잠 저래 너 잠에 팀고 넣는 거 나승이 있는 거라 심한 거 좀로 지네 어디 캐지 어디 안 담으지 말라 잠다고 하상이 잠에 팀고 넣는다 너 그런 아스리 예발라 점리고로 신발은 아스 지에메 결라 그 점 어디에 더나다 나르샤신 좀 우티네 방 신로지 우티네 셈 가고스네 코나서 담지 야고 제자가라 다 어디 파데 균지 시즌은 아주고 주고 파정은 좀 다니게 딱 깊산 주고 삼마단 제서 소신 미리 텐세들 숨겨 약체 관제 방부를 겹지제 잠배에 비 탈탈 단지 좀 림 거래다 속세 지겨로 침이 열라다 왜는 쉬어 지겨라 그러면 제가 다른 건 자신의 미를 내쉬셔날 수 있을란다 조금 선다디 라즈라라기디 좀 우리 내방 주심 우리 내 신도 우리 코나스 말 자신다 깊게 학생 세매 지겨라 우리 때는 서서 진내 당에 방 후다 받아를 세지다 우리 얇게 하고 지는 것 신도 소화래든 선대 영미대가 알아다 두디 건털털 야우르친 언제지
2: 이메리니 시샤 진진 뜻이 민도한다고 야 디지 데이터 드라이브에
0: 아 되게 연직 뭐 이제 시에 누가 나요 소설에 견디질래라
2: 단다 아나츠 제주부 망부지기 치다 잠바디 다지 치마신바 아니지 나라 냐데미나 냐유징아 디제 송이 망부스토와
0: 어 이만 나오디
2: 잠베 잘에 나니 지금 내시나 기나기 식당 가르치는
0: 너 또 당하는 사진도 잠베를 약 제제제베 당하게 미유던의 사진도 로게 갱스 치네라 볼라 튀네자 잠바다지 로게 갱스 치네바라 안 가르는 사진도 로게 우직 치마 디난 사진도

0: 어디 근데 심지어 제가 죽었을 때 길라 또 쪼쪼 되다 수부인네 봐도 망치기 또 담배 기지 뭐 점리네 봐 저와네 봐 뒤따야 되다 디발라 꼬르디 꼬르비 유바갈라 추디 꼴 클리 클리 룰이 길다네 그 님메 제가라 어디게 기다 담배 정무 정경하자다 마태인데 정발 어딜 대지 진다 어 잠디 토라줘야 되냐 뭐직 록톤 디체데 발라 되나네 된게 직직이야 막알라 그 주인에 봐 로인에 봐 차산 더 봐가라 되네디 꼴세디 기세야라 제단 땅 아는 거는 얘 심지 척도 제불랑 내 전사 빠고 저다 지단 눈지 켜 주실라 말했다 딱제 제단 탱그에 꼴지도 이기서 되고 된 마만 지 딱제 제제다 저서 망서 대단다 저 덤서 녹아라 코나도 대단다 심부 주는 땅 알아서 와 얘기 로 봐가라 어디 가서 괜히 삼정 알아 딱제 제 망고 제제 어디 주고 주고 셰다 중수는 추랑디라 섬시 제나기라 더디 망고다 부터인가라 추랑제신 러가나 지단신도 탱 숨제서 봐라 럭제신 탱 간된 뜨고면 되서디라 제단 되기세다 괴미 누스다다다미 더디 딱다 섬기를 해로 가라 어디 제제다 먼저 세리 던 당시에서 딱 난다 그러면 말라다 비도 중앙 걸어 봐라 어디서 난 딱다 전사 봐고 크시 날든 번저서 디딘 남나 퇴인가라 단 제장 옐로 격시 되매 출력시 직 격체 로그는 유고세 코나스레 스치 고르체지든 다시 처음에 시작해 어디네 세실 단대 저거 차시한 고르세도 제다 전설 보고 나 다시 근데 지금 딱스 연결해 제시냐고 어디나 차시는 다시 드립 걸어 뱃 걸어 제 무슨 망고 시다 제다 저거 고르세 니레지 기는 가르치 지나 고르든데지 긴 잠 그네네 잠루제 바닥 제체 양결에 오늘은 이제 심바실로 양결 거치시 거었다 얀 딱지 오늘 척도 제블라다 로 망고지 잠에도 심춘이 했네블라 삼대 너무다 배스 단 레직 제체 뭔가지 봐서 다 너무 이게 우리 정도 갈라 단 수체로 응의 장계 제제제 나름은 차신다 사실 가르 주고 거치지 하고 심셔야 되나 다 딱지 근데 진 딱 딱선 내려라 안 잠에 잠디디에 뱃 거어지다 갈군네 잠도 하고 심는 생이 양냐 봐라 근데 라고도 총계나 견고 크시다 가바게제 ran tsam so nye di yin ba so la o ni ya cha un de sin ye chok dong la un de ka ba chi sam nang ka shi no si dang ra lo ma mu chi ka la ki che tsam be bi se ta u sha dan a sang ra ngara chi pa wor ski ka shi no la un de ge ngo ma mu chi ka wa li la mo ma cha wa ding ngi de dong zi pa me ti le tsam na wo sa ni la ta ta ne cha wa ding ngi de de ra tsam ba se ne lo sun chin so lo ni se un de ka ba ta lu to ma mu chi li ge la ge ngo ki shi na shi mang chen na shi dong ge ngo un de ka ba shi li ge la un de le ta sam na 가우시르노라든 그럴까라 겨르차든 어찌다 서서 미리다 망설 편보다 안땅다 기골 편은 되직 약속 준대서 가랑가라 샘 기울신다 이 뭐시면 샘 기울로 가가
1: 나도 신디 조치다 로를 못 우시다
0: 조조 꺼제디오 꺼제디 도래라 사 추달로 로키네 봐 추키네 봐 되면 대단히 잠 되냐 봐 가라 어때 조조도 꺼제디 꺼제디 되는 게라 코나스 숨기든 가라제도 샘는 가라 비지 약속 님라 어딘 망 미다 먼저 넘겨 잠촌이 망지 주다스 계라시고 넘지 로탄 야가스인가 일라 진사바고 어디 나라 약속 승부 테스라 나라 지구에다 무슨 예제데 나라 우디 길라 글럽 시샤 체제든 나라 거제든 고 거제든 먼저 그 디다네 다여 바라 된도지 그네 지중교회 바라 어디 시샤 체제든 나라 딱제 지루지루 지루지 딱 다는 거는 더 자산 약속 싫어서 해야래 줄리스 지격제 격고에 김제지 너한테 다다 해야 돼 새로 말 진 먼저 추다데 제시한 로가나 팅숨 잡고 있나 우리 소디 무슨 세종가 소디라 잠대요 말 록다문에 저 로가나 팅직 잡고라 제산 다대문에 먼저 문에 자신 지단 다 고스나 팅직 좀 딱다 제라 어디내지는 또 봐 야 연결도 직장 말했어요 소지 접지 딱다 제라 어딘 잠배 비스리 약속 되나 된 더디 맞은 이제 약속 되나
1: 점저다 총대인들이 현재 남지 비뇨이나
0: 언제 다 척도 중요해라 다 단행원을 자신 가나갈 직접 그래 배신으로 된 닥신데 즉 계라르지 어어치나다 갈치는 능담이래 언제 좀 갈순 지는다고 돌래 어디 직내 자신 아래 총반이네 자신은 언제 시행 명다디 인지 그거 갈라 언제 달 되는 자신 언제 내도 나오데 섬링 라기 즉 라스갈라 어 디기다 법 참으시 누가라 갈치네 어디기
1: 다디 명다디 린지 내나 잡아 균형 걸으면
0: 균형 걸어 봐라 어디 탄데다 딜리버티드 샤샤는 문질 현수정 탄데 페이지 단체고 주고 니를 매겨라 어디 사감 천다디 안 의미리는 시샤나 샤샤 가지고 봐라 너는 다시 잡아 드시고 봐라 어딜 때에서도 우리 군아서 그 말을 두고 지켜봐가라 말하기 딜 때에서도 소소의 현수정 내 나구디 돈 출문이 제제 비다다 소에 돌 땐데 띡띡치
2: 빈나나 봐 좋아 로딘 싱슈 튠제 레뇌 냠레 칸키

요치 생딩 심기 요부지 배치지 아니야 캡시 다이어리 제자 미스 코야 보유래 남게 제제 비유여리 미디게 동네 막은 겸버제나 낭다요 말이 야미 현다지 요부 디임이나 롱바 잉저우기 디스노 작부 핑지스니디 코에 동진기 미지 김규 미로 망부 막은 진요에 부지지 코 디첸보 쯔솜다 원이 요부지 비지지요리 작자 미신달레 캐도 파부지 여자 민남게 코야 바울함이 제지지 쓰기요리 미디게 동네마부 심부지 제비나 낭다요 말 두스게 되니서 시브리스 먹지지 못 가오초게 디게 구두 잠바 가바시라 존재 막부 한타오다 빙진이기 동네제나 함유제기 작부디게리야 시고야 요 말 두스게 되 시브리스 디닝가 구수 먹지 칸리야 먹지지 못 가오게 하는 고기니래 탐과 제보다 자네 막분 지접 칸리야 유천도다 잉도 소소소 한타다 핑지 군인이 교고 동진리야 제단에 년전 되면리야 동고야게 가담버리스 드네 님주 망겁 제제 막분이 계산 조처도 잠바 구수 먹지 칸리야 요니 먹지 침었다 후연조 젠제시브리스 선이 먹지 침고게 미디게 공매 막종 탄리야 티제 작제서 주브레스 작젤테 세트 좀바 구스모 먹지 칸리아 로니 막도 지게 칸게 뷰리다 님도 아니 내가 첨부 윤교게 막도 콜리아 주도 지기요레스 먹지 첨부 거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계란조 봉가 숨리아 견듬 미드 그제제 지요레 도스케데 게치디 좀바 후엔 조게 봉가 숨리아 담아 나도 탐보다 디간리아 강만 눈베 게비나 견듬 치치지 지요레 도스케데 랭게브레스 먹지 침묵하게 계란주 미소부디게 소소스 조리야 로제 다마 솜노 담바다 강마 나톤 담바 식주 깊지 파존 좀드 댄댄디디 쇠사소나 랭신 소리 듄좀 제가 조리 두스게데 시에브레스 후엔 조게 봉마 솜디게 다마다 강마기 맘 창물로 막제 장축부다 네 따도조 시마야오 윤교 미도조 고라 짱짱 인자 먹지 침묵이라 토야나고 말레스 이네레 쳇구 차창구라 매자 디게디 쳇지지야랴 두스 퍼즈지 야몽의 섬기스 제자 진젠륜친 키라게 간장데스나로 나스제 시기요레스 먹지치무거게 가르시기요레스나 덴제 이미는 키란조 미숨게 게세 하는 저가 나로네 쳇무 코르숨 가르쿠구유네 랭간 제제 중진테네디그리스 다 파 달이야 카디자야기 레그데야 레도 마용아 체도 먹부저지 투자용 저거레스 먹부도 토지야기 닌가데 녜 뜻십진이기 뿌리 동기 인천시야레스 후연 조게 카디 땅들랑제 코르마티니 건즐이야 친 직접 찾아 솜동 탐바다 거가 닌교기 따고 찾아 나동 탐바 산다 자기 모 솜동 탐바 dungri nye tuan tamba, di chek tuan tamba, dashu changa teya meba. Merkyo da, jangda, ngabge zizi, le ni, ni chungzin piu chadu zamba, kolyo na lolo lu, ni doa tongol hame, nima ji, magji chimo gao ge, yanggar dama, sum tuan tamba jebaris. Magpan chimo sumli ya, so so so, sirngu dargui ge suyre da, ni punga sumgu me me ya, lamgya ay jebaris. Huyen zhug da, han tau, Pingji dike sumge gyagalin tubiyaki kelingin bagen sha chadu zamba magji chimu kao da magdun chikib kanka pyurin namliya tunje shuje da shuni nyamdo rungin zhaw liya ane chimba yimba res. Zhaw den jo chadu zamba huyen zhoge han tao da pingji kirani sososu lungba chen zhaw da ying zhaw sososu loje korma chije da rungin sachin deya sun zom shuos chen shiabaris. Dabji zeche mangoba bunga sumgi korma digen zomje huyen zhoge gyesane shungyo gi chamo khor sumda magdar gache magda shenda sardu dungyo gi alung jime chikchip. La sokbe gochon digi bunga sumliya goyone ane doktun jiya ki dhiji chigi yoris. Mokji chimo kawge tangyo gi kusum mokji kange magbunyi dede shib jiga yoni Punga sumliya sore tre sato zamba huyen zhoge punga sumgi pungdi kujik cheche karki chilo liya tuen zhugu yo res. Di nang chudi kante

0: bo won ta de mu te pa sa de de ba bo won ta na ro to ga sa dog dog ba bo yi ge de bu yi na won pa ra da cha ki gu chi chu bo du lo de bu yi na won ka ra da cha shi ju chu chu bo won ka na ro go ga go go ba bo won ka na ro go da go go ba bo won za ki gu jin na ji jin ba bo won cha na ro cho ga jo jo ba bo 응원 타십도 통아 통 통어보 응원 파라다 차나도 촥하 촥 촥버보 응원 타라다 차키고 지 주어보 응원 카이데 차좀 키라 키르 키워보 라소바야 베주 샤베나 베주 망고 쇼보요아데 나 홍두 샤베 베주 디게 참말로 모이 어이 뭐보 다시니 난네 뭐보 다세워 주베 베샤다르와라 콩도 샤베 무이 어이 뭐부 당신 인나네 다 세월 주베 빛히다라 야이나 안주 무투제 삼로치다 20지 슈나 베나 대진아도 샤베 베 나팡시베 팡딜러 자외 베더블야 차츠니 시베이나 치바보타 레섬 유중어부니 特地给 이와 체유장 자지타디버리 로라 자지타디버 이메 뭐지 당신기 이와 치유양 인발라야이나 두버르발라 다팡시베 팡디 빼지디러야 차준 시베이나 디 투숨도 가데스나 응원 팡아 팡 응원 파드문 핀나 핀 응원 팡 아사 팡 더블리 로라 디이나 팡자스 응원 팡아 팡 파에드 차스 지두전에 팡자시 무여 이기 뭐보 시에 세월 주버와라 펜바보 수두전에 응원 파정무 핀나 펜와라 펜바보 수두전에 무여 이기 뭐보 당신 인난네 뭐보 다 세월 주버와라 제장 삐딜레야 차춘 슈버이나 삐시찍레 자제 삐시찍레 슈베 문주그 무여 이기 찍네 我不 我不打先你呢我不打他你呢我不打先你呢我不先小主播罗了你必须进了家边不要一的先罗了那么的地的罗了然后都空都下边被得把波塞局罗了得把波都被地了呀恰出你下边呢得把波西边被地口把家伙的边是呢行呗行了撒边得接把得不了呀呢家伙罗吧 到那得几百退休的可得的是那忙不也够了可我打怕得不得谈到外够了我他怎么得怕啥得不得得不够了怕我打怕得不得不得完了打先说说先几个那就路堂多路能行加外接了可我打怕得不得不得不得是都在那么您可以给 我不当先你能呢我不先塞我就不完了当我不打给个了得把包完了我他怎么得把啥得把包得把包是就在那没有而已给我不当先你能呢我不打塞我就不完了接着别的了呀恰村的虚伪呢必须进了家外我不当先说说完了塞我去呗我就给一个的卡在是那没几个的
1: 别提唐波，大胖的不必须进了家外，我就没有一个我不当心，你个点不得，被你把心被行了，啥病得接不得不了呀？恰村的些不赢了，必须进了家外，我不当心，说说三碗七百，我就一个的赢了，没几个的。然后就别想那这个的，别拿帮助下边一个提些呗，必须进了呀？恰村的些不赢了，提些呗。 吃明的，退休的肯定认识那忙不的，怕他的查起个吃的，谈到话的，我怕他的查起个的，对不对？怕他的查个吃啥吃，吃着汤，吃着你特地给一碗吃鱼汤，我不当先给一碗鱼，吃鱼的，我不当先说说三几个的，多路汤。 주룩신자와테 바라다 차키고 치 파이다 차 치자세 我不先汤我不怕着的查키고치주我不是的呢空洞我不打三碗就被村子给背地了罢了当我那主我不是的呢卡起来母一个一个我不打三碗就不着罢了但一年七家三句罢了俺那种我不先三碗就不给个七家 티제 시베 티딜라 문주기 이게 셴모 슈퍼 체제 가르쳐대 진주의 코네 누베 뭐부 셴세 올 주버 와라 제다

ngobutani ngunjuki mui eike tenpa chebrwala ngobushyanla jubadi jinjuki eike tenpa ta ngobutadi ngunjuki mui eike tenpa chebrwala cheta nge gyajibi phyuka lungtin senpa pon namla petike tsu duje gyati cheje ngodwe shukoyake zog goibayang karesna ngobu xianti ngujuki yige kangtang kangki tenpa te temila madupa tang jinjuki yige kangtang kangki temila madupa mui eike katasana ngobu takxian yige nangne ngobu da tenki yueba di gyaji pyugwe lungtin senpa po namke karinangu warasana nge konga ya yishib chigui cheba di nangshi tenanpe jang yishib tang ngunzi nangje 낭제 이십 낭고에라야 이나 낭제 대학의 체도예 어딘데스 체제 이십 문제 최고고 여름마다 뭐부 다 유난으로 와라 뭐부 시엔 여름에 비시지기 토네 무이어이기 뭐부 다 된게 유난 무이어이기 뭐부 시엔양 때문에 예바도 여름에서나 예바도 자원이나 여말에 양안도 갸도 천수시는 디그레 알아 빼나 공화샤베 빼 팡자 펜바보더블로 야이나 비시찌기 토하는 무이가 이게 뭐부 닥신이가 댐바레로라 댐바레데 나도 사병 덥시베 빼러 제두전에 덥자 거워 타바 덥 덥자 스두전에 뭐부 현당 데바보 응원 타든 못해 바사 덥 데바보더부 무이가 이게 뭐부 다 댐바 주버르바라 이네 나도 콩아 슈버 능신 뭐부 현 댐베 겁러 야이나 뭐주

우리 배나 방자 시주 전에 이기 뒤배 레섬 유중을 보세지기 다들 와라 방월 차와 시주 전에 이기 뭐 뒤배 남배 탄에 레섬 유중을 보세요 주부들 와라 이 강릉시 탄에 진해 이기 요아래 대단 뭐지 양안도 공도시합에 빼더블로 이나 방제 다 틴제 타바 착제 개니 시바더보 레섬 유중어보 저왕어수 주고의 시강인바디 어수 세외 남배 토하네장 레섬 유중어보디 세월 최초구로 봐라 무이어이디 어보 당신이 나네 어보 시엔 세월 주고 유나르다 어보 시엔탕 지외 낭세기 이와 이외 남당 저유라 소바탕 차례라 소바 세월 주버니 유태제 야지 퓨게 룽딘 세바보 남게 주버 여바디 켄구구 여바디 하장기 개침으로 와라 다우나 개싱한저 무이의이디 차외유탕 차례라 소바 세월 주버 튼둥게 빼딘데 샤쇼 더부 숨버이나 빼낭한저 딘데 샤쇼로 와라 원팡아 팡 펑유 다가는 신이 티유 초유 배유 원 바다 배 와라 배바치세 유디 배유 다가는 시기 터유 다가는 시기 원 가마 감 야십주 유라 유도보 금유도보 무이어이 치바베 차와 강디 치베 내삼 유담 세월 치바르 와라 베티다가 전디 원바르 치바르 와라 양한테 베나 원 타드무 티나 티 팀바르차 팡월차, 차발차, 배발차, 감발차, 집발차, 시바더부 세직다 대다게 무이의이기 가렸으나 차례 세월 주버디르와라 리젠디나라 내 자주 표결 눈틴 샘바보 남라 무이의이 지칠 주버 시에발레 무이의이디 뭐 당신이기 코든 땜발 주버 추고라 야이나 모두 당 대세 슈버예 리젠 치매 난랑에 무여이 지지 주베 시에베 트기인 난두카 자제 퓨가 룽딘 샘바법 난랑 오디 슈즈 유베 듀도도 센나라나

생각 남서 걔랑 크고 쓴배 공무 뒤대야 이는 다외 워도 직업 휴지 나선 기대 쓴배 저원 망다지 이러 컬신도 갑시 다디야 출래 아 내지 카시에 삼던도 이러 좋아 짐보다 양 차와 카시에 찬스 집에 걸리네래 섬라 끊어 시게 쓴도 갑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규 제메 대든 망다시 창의실.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티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제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우리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체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부 중국에서 제 코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기랑게래 세리 세부다 신도 세부 망스 추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 그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제 니에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인성

0: 세계남서 콘노드랑 니기 헹게서 카제지기 세지 원참 쳬비기나 길람도 쇼츠 마르 주고 유베 윤시지 냠주 슈스비기
1: 라슈잔 노드라
0: 로
1: 당안한 소리네 대탄 유고스 제공비이나 다 구수 제부 메인방안한 출류심 니기 대탄이야 통진나야디 캐침버 샤르드완라
0: 타란지 구수 대부지 유베 멍시토라 심캄 대부지 충비이나 오네 나키란리야 디기 토브 한지 승비르발라
1: 라슈잔라 다 심캄 토기 대탄스 제슈베 거블이나 미망구시기 남군인 고롱샹베 급소티인 토나 티삼시 능구 요마르발라
0: 레디
1: 대이네레 직 니튜인 중국천재 캡테 차와의 토네 오주 제발 시부인 롱랑팅지린 미수보리아 뇌균 첨부수 유마체 탄도인 뇌균티 독탑 제오시리스 제코샤라
0: 레슈잔 다 롱슈잔 다디인 시그탄 저 유부지르 동안
1: 슈잔
0: 민민자와인 시그야 저거 요마르발
1: 레지
0: 변의 미카시 시그 대류 임바타 양카시 있는 시그암자 차부서 인디 케시키랑기 시그디 남자 차외 직진데 이모이나 다 대야이나 토나시 남고 요지르발
1: 타라지라 다 탄도이나 키랑기 남군기 시그암자 차외 원춘티나 변의 차샤빈 칼라단데 격부치 세베 긴기나 다야 주지 말아야

0: 생남초 모두 내용을 주시하기 체진이비디는 능추 총길키 천재 사르르디네 신족례 뷔체 토웨 피겔이야 튕긴 자외 고딘제 징어 주시우니 니웨 로시에진 펀종 능추 총길키 뷔체 토웨 피겔기 주든 소월 탐볼밍네 천재 사르르 구슈 수체디 신족례 초교 림보르 초용네 튕긴 자외 피림 야부 총유비지 능추 총길 소종 롱부 총델키 미트 사딥 남장 비유투 요부키사 야부 총유비 코도 남장디 무수 대규모 송동 겸미 송소비에 잠신유부터 규림 시부 추제기 모디타 류야과 너도 착각제 지구유비 너도 뉴스지로네 너도 뉴생르팔 롱아 뒤만 로리 중화타 로리 찬염 자간부든 국결 학잠 퇴네 무지 퇴법 겸 초결 학잠 신규여지 로리 찬염 윤법 거치 니게 니슈 학잠 신부타 윤법 키장 거치 국줄 학잠 중네 미 니슈 유진 대수타 미팅 책동 숨제 축줄 학잠 급제 라발 꾸지 톱유비
1: 레슬레세 다 희랑 그 숨베 체딩 디 녜이네네 토나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입 그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루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드양 계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ling, and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T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 a debino, Kalasa, do one quilum, which she died, you job.
2: Munita,
0: Tanga in Nele, Trina, Jujitanja, Kumshia, which jo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ergio told Mubata. 여럽 수저 토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지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라시무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디가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죄송해
0: 신부시도 촐라 마담체 양치소 아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氏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三日出来没当我谈，三日给车店谈，店家的托南去吧，学堂去路了，一日比孔氏家不接难过。

고리즈미 땡아 최다 지급 나르이 중앙군을 제르신 딱제 남범의 주시 차고 팀제 미비 코미티니 미지기 더도 마도베 중앙 사바시기바 코르미차 냠디 취십 최고 잠바시 고리즈미 키와티르 공개 상대경 동남 친부낭디 공교수 얘기 냠도 중앙 사바티 최외 심주 나오시 공이기 흥미디 련시기 롱토 준주 코준기 가네기 젠종도르디 제로 책동 얘기 구축급 계류 다와 듄바 공이기 유초시 레양 더 쉽게 이전배 중화 초시 진시 사르도 니유바 군도 치자 나오시 쿠리즈미 미게 포란 지수 첸덴도 중화티라 표시 민도 답시 제로 책동 얘기 구축급 계류 다와 중이바 쿠리 교수 니기 최다 제발에 중화 표레양 전배 중화 초시 진시 니바 자신 공이기 디밍라 제지 민답시 원장 네가 뒤에 공 교수 니기 사르도 니베 중화니 케 랭게 지야 머충원시 금전이 제 요리베 수균다나 제르베시기 중화 사르도 니베급 중화디 제라고시 미통 럭신도 고요가 유버시 중화디 마뒤 제양제니 창이바 고요베 고리즈미 회탄 제니기 머뒤 창 땡도 퍼메라 제기 마비앙 락순도 머충웨 케베쟁아 문숨 다기 체메 자주 머투시 뒤급디 표단 제지베 유놈니니 인공신도 치웨 디리시 이부타 조아위웨 쿠리 큐슈니를 쓰나 뇨칼루투 급티디 미남기 유데르젤레 유로수 뛴지 디르니 망삼 유베 코니기 디르니수 표단 제남 류유 샤단 이냠디 아우스트레리에 시슌라 니엔슈 피웨 시슌기 쿠리 큐슈라 유디르니 쫀지 낭베 제수 코니라 디르니 괴버치나야 더둥 인공라웨 쫑초베 튠긴 자와시 고리 교수 얘기 최다 칸니 자기 신도 세바타 칸베 토금니 시우 인베 야가 차와 하정 치신 군군니 대외 창원 식시 고리 즈미 대니 지게니 슈상 자글란 남 슈니 초즈 망부진라 주신 두고이바타 디네 뜬베 조머니 슈딘 티에 대니 차세니 야르 고이베 차세 직잠레 메브시 제로 제동 얘기 고부 고께 로니 제로 제동 고께 주민이 류파 공 교수 얘기 爹你转就拉赞修电车座忙不余念坐站难为嘎子冬夜绝给米浪往娘摊儿热子做么去连我擦几赞云个又不是爹没丢场你你给你去怎样一把颠了破不是古里去修你给归了军娃热你约把通往温松给住不他军娃热你不地车里劝用了三只千不穷我这古里做么我不出地见了接不西边接种边念 日本别谈结个别宗教了，譬如是。接着，这个东古就准备送了。古里祖母，法兰西罗伯特·钱姆，我让别谈这些呢。罗提尔，古里祖母堂，维克罗尼拉，我一路日别诺贝尔当妈托不是。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대 충미 사제 척된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제 세븐나 저타 신도 세븐나 저 최우제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추주세타 추주이 뒤베기 오체탄 신도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그레스 체크도관
0: 요요 다딘산 처음의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도 당주 제발러드 렐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키랑게레 체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우니 다 생맞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들이시네. 아니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지. 직직직.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他的全球三九两站的前书记。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他的全球三九两站的前书记。
2: 생각하는 게 공감사. 드리네. 배너 주배 세출타. 진짜 또 배세니슈. 레슨 나와지.
3: 팅티리세나 슈교낭 텐소니. 왕춘정키 개요 미망 퇴소 규례 우윤 향칸키 우윤 장시연바. 로상 괜찮 제바타. 슈메나 위고타.
2: 내려로도도. 정용기 튕제지진나. 고르통주로 지동 업딩 업중 행을 하스마타. 변조로 폐지지 세장 조카. 예용기 뒤제도 리베고로.
3: 중국 평정기 히말라야 골회 계진냠레링디 급마배 과인냠제기 조강흐민네 청망냠제기 리첸사바
2: 중국초배골 중국 평정기 히말라야 골회 계진냠레링디 급마바라 슝게 예거망부 중국의 자도의 흉접타 예시야당 시대자주 년조로 초배 하사라스 고로 승릉나외 고로
3: 장청기 캐딘 평정기 리죽지 중국 총회 중 최폐계 마정용성 어체 최매성도 급니둔발 슝네 직대터 사퇴 캔디 퇴례 총재 점등 체배 고소인 샴르 텐디 리생기낭 퇴시 전하 세런하
2: 늘내 오늘 내 주비세 니두 예원 미마 투조 윤해 의원의 관계 의원장 选拔 로사 계승기 니지 나외 침주로 십시로 조승기 장정수 소비에서 대 경금 송정 제점 나더 시주라 침주로 십시로 넘어다 장정정 등의 수지 왕준정기 하사라 로사 계승 제부타 휴메 나오시 로사 계승기 폐지 변조단 지조 폐지대 토비 춤제라 딩조 칸리나마다자 장교조 등의 급주비 직접수지 시진핑기 폐지대 등골나오비 가구 계진타 퇴접사비 땅기 표정제주카 라더라 등교 딩습세신 퇴제시름이부타 노도시를 휴내제대 변조인유진 대구나 뷰다 공비용조로 군대 땅와라 춤제사부 섬미시바 토비유라 지조 퇴용 윤두 시퇴인대닝타 변조단 지조 폐지조비 남부성봉인바 他怎么是点他点赞点心他怎么没嘛点进点么这些重语拉巴的他的牌子么的监控西边组建设计的不断进内部都下内初步是的监控松中这种拉达的护大起不他罗德安家里王章那些拉达的定色起吧这座全用的库里有松中的新二位是的行吧这座天别平常他结合的监控西边的托层组队下去了准备温塞对不特别有劲 退入的铁军的嘛他培养的明色铁军的别年龄他吃得特别有妈妈对于这松不适应罗山金子内平常地习近平去监控西北广播罗布庄他拉的定色起来日文人的东西一路电波站内日出南行他起屋砸汤起码这习近平去松庄他就将马拉几个路切过几个把他监控西北组建的工地电力动过把他抗战时的再次行他日出说了松庄也不起来 平常的你，第一个比监控级别多次行动组队护大机构吧，严格被西屯来接到我点住他拉到的起来，监控人员做不他，松江安他不能着急军将起来，他在电送给咱们电不能做不他，宁波人对西侧的东哥不嘛谁，做不晓得监控松江级别没谁人心了，我们在电送都不起来，罗店就罗没不啦，突然间偏见他，错完就出，监控里不积极西北控北京人被拖就给吧。 陈明星西江西边对西侧的动物他陈明就是单动了修炼接不到三年级陈总那边对面看你起不他大概是这个陈总陈村推过厂的动物监控松江给陈江朝我差他们的动物借起的陈江给咱们他陈江给吃得不了点呢错不了啥的监控松江的对给他们三不起都来不了归队动物借借念松农时王尊正气第二名马推做九年元天看的 云是用票据来对他接不住那么了，突击些虚不当着。当个昨天交接不错去，直接说起习近平去票据来对他再推通些难行，价钱、价钱、日本什么难的，退休设备当个票据在去，电器难的、电力塔、空白、监控，他什么都是自己团结些，卡些算难有。你到女生的了，今天结巴了，直接说起习近平去中央各级设备那去的，票据上就叫五年来龙出出考了，点这虚伪起过了修行。 让院长等位当师兄去来对年终续把三百万岁，松下开钱难的，监控西边组建七十七路当。

0: 你对于三个月门市部里的新闻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把 Sengkyur Gundu Gunchung Siwele Cena Nambu Tsur, Jue Tun Zowu Chicha Ta, Sengkyur Gundu Siwe Na Cengka Ni Chichi Xuyu.
1: Sengkyur Lingye, Ngoyola Nambu Tsur, Jue Tun Zowu Chicha Siwe Nang Cen, Sena Yopshu. Zonye Chikwe Nyam Nyong Ta Bichwa, Dikbu Dine, Chicha Sebor Chi.
2: Sengkyur Gundu Gunchung Li Cengki, Jue Tun Zowu Chicha Nang Cen.
0: Sendolinke, Ting di Ju Tunzo Chija Sivina Cena, Wan Namutsur, Rangjungi, Sanika Tan di Cenkaki, Ju Tsu Lik Dong Tan, Tunkula, Tumzi Nebuchebe, Rimbi Jiling Nishiba, Goju Tu, Muze Jang Char Sime, Sing Selin, Muju Ging Kur Gang Lam Sarbar Gu, Ji Kuvsi, Nijushui,
1: Gong Me Chuzu Guber Lipya, Lasa Tudong, Sarumi, Rangjung Dong Wu, Muzu Shung Le Kanki, Leri Che Yu Tu, Kabarki, Jap. Larian Chakwata, Larry Chingin Ki, Shung Yu Dunti, Nin Ti, Gudong, Nintur, Chengsi, Tamati Chipsi, Nindar Gube, Totuputi, Kangjong Sadu, Kimzan Chibong Mangbu, Muze Gogota, Joa Yubusik Rila, Gu Dubane, Rungunga Dube Parki, Juzula, Yundo Chungzu Gubusik Yanri. Nyewe Losheri, Rangyong Jung Dungu Gubjube, Guji Shirsong, Jong Yongi, Muze Kongdo Yi, Muze Ledunki, Chipsi Rengsin Ta, Mimang Rengsin Kongto, Dendi Chibata, Rangunga Cheje Joba, Muzu Gim Gurje Chene, Muze Ledunti, Satu Buce Towe Pige Yongwe To Biyu. Jinda Chube the Jupar, Muze Ledigi, Rintang Parme, Size Chengsika, Jiju, Guri, Jiju, Che Tuba Chungshin, Mumba Chena, Talu Lodu To, Mukan Ledigi, Mupun Gortong Jur, Dendon Chugesine, Luju Rengsin Ki, Turge Chungatang, Muze Ledigi, Rintang Parma Tu Tumule, Parze Gazet Ye, Yen Sine, Jong Yongi Tungi Rintang Dombor Gazet Juyen, Parwar, Ligi Pu Yupshi.
0: Situn Chichi, Zichar Guba. Talu Dao Chuge, Chichu Dunin, Muse Kurku Nimu, Guidong Lam Su, Musu, Jugu Tu Yu. Nin Tineso, Rangun Jong, Dongu Muse Shung Le Kanki, Ninda Rangun Jong Ki, Guchi Lu Tun Zor, Muse Kurku Gi, Nisu Nin Sing Shugu Taikung Chedi, Mukan Ji Tan, Ju Niki, Tuga Tan, Tu Niming An, Tubula, Simju Dar Ju Tan, Tangsir Chiso, Naming Chu Dun Jay Yong Ar Tun Jor Chi Yu. 你日最近的张木所谓归东七当天给用给我在空道所通告西日归东南属前里屯吧央七零期你当我在里这一期人堂旁边西在城西卡电部岸旁边有没了电机我在也将用给边角塔基础比赛托备批给着玩地角托备西车偏这通告西内两个七零电别村南用个度计长个你最干部西明白就催给催来且贴个通托别数前西日这些度你日归东七问你长个咱明白就催问催西日 当我被请你去过年，张军将去七天村的村内规制七仓不切行，他路村土，张军将等为我在兄弟看起来，村村对村开给空米，三块日我土东拆给，他提起批准归东拆的，干内七位归土去，那村他就火他切不汤，张军将等为我在兄弟看起，他提两间，看你是怎送了命的，他提起七头我总来给水板，明儿准备我在退不脱不嘛些，俺都看着给说不汤，提前。
1: 看俺用牛素板滚地火塔东西鱼，让用将等位给我在兄弟看抽对吹出账，进军民企，谁推来接到位车些地呢？同埋身段下，忙心了，实际切过谢谢多。肚子大件片面公司里，拍给胸孔开裂，拧不行耶。出门儿就叫命运明白，切得皮硬板点。出门儿修不就，出门儿捡起，直接蓝色就就切板。 多个特区任务员及投资搭建平面公司等位的书记团董事长，给力把上级提到线下。开列专门修办菜市场吞不用完吃去，让用将等位我在兄弟看去。来个从头参加给昆明北京土天王当年年薪收入绝对七八万岁。蒙古国同桌集团去屯东西边南京去的，沿用给马岗县油公司国强改为浪子团吞不用得钱呢。他落国强给吐不切自己也不是。 有这大件去拍卖公司登记人，让将给街上面多吃着了这些也不吃不吃的。他路村头，让将将等于我这兄弟看去，我这撇街东院阳台边看着，他用车的。刘查找他，指挥电力公司出门修边，别村伢娘我端他去别顶死他，街上面多吃着了兄弟钱不给别他，去了日特聚日端不他，七桌抽奖日做吧，越南钱去，你家是不是去当了点呢？出门几车去了了，全用呢，让人节约。
3: 今天阿边登州牌中用所贴个门额图纸贴在高头通州，街摊出租日些摊贴，端端送些忙都签约。街上面多吃着呢，看来出门修边确实是热了。票价变就是表在套位配件了，官地单位特具给切得开心些家人。特色糖包，同美生端两零大娃，你多你三个罗内送，让更将单位为此兄弟看起，为此也他们出了规模单位，罗送吃去去些团购吃够了，兄弟伙大吃的，你多你三顿罗里个，摊场中餐碗，我看这些年纪，越南前去相对学堂，昨天摊场相谈充电图。 这次开车，驾车端着了咱们新不车过来。明儿，他路给口三边门框，拧着窗开，沿浪门框两个组织预备。他给口三边门框框到的，改用给人不那边沿浪门框阿爸的狗狗塘，品种门框塘，将来送交门框去，摊场收开沿浪门框西门锁来，你如果错过来，我在来屯摊场咱们说，趁此开来浪，QQ里面托个。 改用给开来正常谈，趁此开来给蒙古科技局一段七千两句来的句，盲从我看还是沿了我看去，贴着车门一段外边，过去给他我就当我的，日时七分内外边当外盘，稍后几来过没，到处外等就盘，让将给来的你直推催得通话特别，我看一边盲从我看还是沿了我看去，来的了的呢，开来我就我去了。 一段外篇，国通初级谈，吃出给了咱们党员。龙阿前将个别国足罗内国咱们的，将用给我在空岛的，就从我未来不谈，小熊我未要吧，坚持苦心我未吃我这个国内，我在孙秀，康江沙土，军车没把票我切的，接错人路停入进去，票三组转下去，我在读书我未吃我的给不信用。
1: 三六零九，空浪个那村三处不停的，让中介三年卡谈的真卡给，拒绝流动谈，团结了他们今年不前边，人比地灵，你是吧？国舅土，我在张家市面，十四年，我住建国杨兰沙坝街，接客不停的。三六零九，三六零八村某天呢，平常日里茶班看起，接单看给别为接单国舅土，黑马拉爷他过去，再度点别，看起人转人转，接轨些快些，三六零九。
0: 老家庭呢，日坛错给，老当地呢，江南队。今天准备去酒店呢，中国品种喜马拉雅桃花期业绩两年零的更阿巴，人气过错性，确实参加呢，配备观众，配给我将去托中呢，过一趟两年，你偏接给，看见两头老林大的喜马拉雅桃花期来往集团错不组别取钱了，两头出门谈三红两年十多单位，六十八两头占据着。 俺村领地人娃周新科班点着学艺，积极熟悉习近平给对党委，明日给来往集团操办组别，都是六零丁十八星。进入年端就别落村头，中国品种喜马拉雅大国企业界两年零的，各批得了俺年薪，人在今呢，也给谈社会合作发展谈提醒，业界两年赞助艺术发展给推米学院。
1: 宁晨全国开不着钱呢，开工忙不人家来给出团入台人不下边牌谈，喜马拉雅他国给开了钱去，业绩从多得了俺操办呢，三公给普遍人家来临时做白牌，喜马拉雅他国给业绩人家来领的给人家开工运气没牌，业绩请不他，人家来给开工运气没牌，价钱请吧，人家给人不运气没牌，托入请不借穷呢，三公人家来谈，别人了工地单位来的开钱谈，中国路给。 停入前去，平常三百组中去，从这岸边各工开钱的去了。喜马拉雅他国社会去日久折磨他，人力人力，来往集团去赢了，随军咋着了？陆续有人点阅，健康松动态，采取集中给得罪岳不他，停入前温州前边批准出，老当地呢，人都这边让他适应。 유린 비리 타 냠내 치린 초카기 고이 타 비리 띵습 체지 냠내러 시내 이변기 투몽 기원진 윤체 매발 지도지디 중크 변종기 피계기 제바타 시두기 제바 링내기 제바 튠지기 제바 깽캄기 제바체 냠내럭다 티웨 마와 청조나 슈베 이왕 초유 급디 링대기 미타 정중 함첨디 냠내타 피게 타 냠내기 총제 냠주 제배 대외 도시 윤용체내 장도 피게러 군대 동화타 지도 댐배 김시 냠도 준비 드럽게 제된 소월 미디 초망부내 히말라야 타고서 구이기 계급하기 비리 냠내기 칠레 링뮤기 파도 대배 사공 장도 피게기 퇴몽윤진 아로웨 지도디내 초카기 깽캄 냠준타 폐기의 냠주태 공덕태외 채워 보호타 고급 살바준바 발동 침부대업 제라 군디 통일시
4: 급디 링디 고급 수송내 중국 편총기 조심쿠웨 자초타 고이둔케 박비딩 최제기 남배토내 비리람 수용할외 투구상도 동화타 냠레기낭 퇴폐송초수 동화 니편기 발통 갸기동화 제체디 초카타 냠토 락단지내 히말라야 타골키 장도 피게기 지툰초버타 깽캄디장키 지툰초버 시베제실지리키 지툰초버 냠레주용키 지툰초버 제뚜내 냠레기 충제례 계급하기 미망러 편부티웨이 야부토바체네 이시에 추소토조키 깽카멍싱아웨송경 야부체부타 망심직툰키 링내멍시 댄토동와 사콩롤레주경키 추세토로동와체체네 퇴몽토 히말라예 타골키 김시티웨지도댐시 준교리 센조링게 콘라남부츠센초바디니 편조니리 차발칸키 제담켄기비외 제담고주토 히말라야 타콜키 지도댐베 김시 님주 님주 체구 시회티리 팀디 주튼조의 치자 시베낭 천수상다시이
2: 생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1: 양타 시주 대외 양양기 디고
2: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1: 초외 님주를 면베 꾸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조롱진 연천리고 표외롱진기 상규 초두리체 상규 권두군중 시부디시
4: 센조링게 다르키네 한디님의 총내 편조롱진 연천리고 표외롱진기 송가칠람규 센시브디니 상규 권두군중 시부디 치지리체지 알리첸 연준버 등지람이라 샤는 남부 최무퇴내 성교를 군대 군총 시외리 챙기 낭첸 성교를 군대 시외티 신신나로
2: 군대 성교 타예 갸순데 군총 노린데 켈르
1: 성교를 군대 군총 리 챙기 성교를 군대 낭첸
4: 센조링게 깽캄 코유부소 디첸 초기념토 철구잠내 서교타 서워추 신뢰타 총세기 깽캄 코유 송경제라 쇼능게 그리샤 샴라 대골키 낭툰시처 수남디기라네 행게총우지능그리
1: 예찰 깽캄 코유부소 디첸 초기념토 서교타 서워추 신뢰타 총세기 깽캄 코유제라 송경제베 롱아첸 지용아베 철구제바잠바타 지루녜도 송주수양을래 제도 댐배 중국 준비 미제를 시대 차고나 튼잠기 미제 댐기 카세체디 진루녀동 숨주로 립급 신주 사제 타중주 사제 서규 쿠리오 댐자라 개년 강리토바 타 서규 타 사와 주 쿠리오 개뷰제 댐도 얄비조와 신뢰 장도 피게기 주제 문세 퇴배 토로조와 제체네 제도 댐배 총습주로는 피게 살바 용리체 규리샤
4: 센조링게 장기키 위 출로동 출골내 로동체 콜라시비 앙니바 립도 샴라 티골키 낭퇴십차 수남디기라네 랭게송우지능그리
1: 예찰 지루니도니 로레 총윤키 뉴규장매 피게 링디 시링도 초신 중국록쇼키레 냠제현조기 총두토와 캡자치에베 정시레명발신나 지루니도니 로레 다와초베 등조팔 랑게키 위 출록두 남자카 니슈접시 준신내 제고초발 록두 Chiangwa Chi Nijia Chu Sinti Kola Shibu Ang Nibar Libata Dun Xinbe Lokdun Namjang Ka Nishu Zerzu Yueba Lokdun Shu Chiangwa Chi Sumja Nishu Sinba Zungku Dini Kola Shibu Wuchu Lokdun Sanyu Chukur Ne Lokdun Ken Kejin Shido Kyuryu Minga Rangye Ki Rup Shibu Wuchu Lokdun Lakze Kipunti Yeji Muntun Chuzi Lelimne Tojua Namba Ta Xiong Yip Namba Pinyin Namba Soa Ki 最近外出劳动六节抢求别人控制起不马上，可能是被我们团结外出劳动去团结或者西部人军的六节直接让给你团结起在也就工作强了来给我他，差距连不他。

0: Songyar jikdu so ki dewe yu je jikje rangdin tuenge tuba je chungne lokan korkyo ta tak yungge lakze yuntu chengchukdu chin yubri.
1: Sendo linke, geyon so so kongdo ki nye zu bisang su wu kile le rukyor chibe cha ju hulta bidu jamla tegor ki nang tunship cha sunam digi lanne linge chong zhin nangri.
0: Nye char geyon sanne ka ne yungwe yegab chenpyo so nishu ye chongwen ki so ta nyam to sanne tege cha tu tunne ta nyugyo zangma Tengye menju lokshu kurkyu ta nyamsu, rinnu su dunsua kyobun su gyo te kele chenpa juksumla lakze ki ne tuyong ka gya ta shibju shibdun takju cherwa chebri. Nye ju bisao suwe kele la rogyur chebe chaju ni geyong jikib su zogi tenle suwe bunga zukyong ta gyurju chebe chidup kechin shiri. Rimka su zogi nye ju bisao suwe sartu le tuyong kanki nandri ta nye ju bisao tunzo suwe lublin suwa la dine shibju ruga ngadong lakzam zu di chato ta chajin nigar nye ju bisao 소외 킬레라 럭교르 체베 차주베네 수균 퇴레기 초교진 보탄 사달 퇴레 피게 똑칠 동화 중교 퇴레기 생탄 차봉제라 샴데 슈린 겐젠 덴베 네버든 옆시 지루니 돈이 조로네 송 림카 소조게 녜제 비상 소 미팅 티 나 학잠 킬레 티 숨타 책동라 샴데 슈와 마데 라제게 네든 티 시타 숨동 탁주 제로 제부타 레솜 미탄 티 두주리지 타 셰동라 소종체 옆시 Central Linke, Jalam Dezenke, Nin Tukju Yemune, Basi, Nangyu, Chuta Bisha, Shamla Tehorke, Nangdun Shibja, Denzin Lamalane, Mojunangshi.
1: Central Linke, Nitu Sakuba, Jungu Yaku Jalam Toba, Teyu Gunsi, Juyi Dinene, Shinto Chuasina, Dao Dunbe Tin, Shuni Neso, Jalam Dezenke, Bijine, Shanghai Parki, Nuju Jalam Ta, Bijine, Shanghai Parki, Jalam Ki, Mekor Dongting, Nigel Hazam Ki, Mekor Basi, Nangyu, Chuta Bigunri. 주베 Gekab Jalam Tobe Jugi Dinegi Genkuwe Mojo Chebashina, Munga Chene Basnuati, Jalam Dishinki, Jube Chirku Kunga Nutu Sindo Chedi, Genji Nube Tungu, Tilinta, Tumbenga, Guji Chebata, Basguwe Lam Suli Sudonwa, Genji Nubata, Gukujawa, Narwe Sudonwa Chene, Goku Shirsung, Langkor Dongur, Pento Yubata, Jube Basnuwe Yong Tsurunga Wesu Dudane, Julamga Nutu, Chargu Chebar, Chagin Yabu Junyu. Central Linke, we go with Joy Kilhongi. You don't hold them key, Nego Chetel Tamdu, Samla Tigor Key, Sip Chenang Tun. Sunam de Gilane, what do you know?
0: Ye too, we go with Joy Kilhongi. You don't hold them long away, Shung Yip de Gibe, you don't think your tan, think your chin, Jay, good to ten dent the donkey. Yaka Pigur Ulian saw, did then ye in Yamto. We go with Joy. 교공기 이든 토담기 내급체덕 잠시 제로니 돈이 된려 다 탐배 최진이 내송 나린더 주임부시 사고 배시도 체발싱나 내급체덕 티 집에 이든 체진키 코지 시비 토담 람스 조부타 퇴고 창토 돈 와미데 랑제 럽타 림버드네 집에 이든 체진 우규 월주 치린 대외 렉배가 교주 토발 근디 당이없이 우규 친겐타 월주 친겐 우규 레첩직시 외제 리제 케젠제 외교 외전 안숑겐기 제보 릭시 더미데 이든 준동기 내추 십자 타체도 레리신 카세스 옆시 집에 이든 등저 타교주기 정남 자기 천대 토동외태 랑체 십자 되네 집에 이든 등저 천대티 외교 협공소 교주 치습 습도 당 옆시
1: 센조링게 최퇴 시즌 체주기 최실 용장앙 삼차 두린 체도 샴라 테골키 낭 퇴시처 순남디기라네 탱게 총어 지능 비리
0: 예차르 계급 최퇴 지급 주기 지자비네 제로니도 니조르 최퇴 신진 체주기 최시 버시 지지 주앙의 내송 지조토 용장앙 삼차 두린 체고 초이 없이 사괴 변시 도 제발 신나 니외 노세링 창샬 탄 루눕 눕차 화야 화샬 소 사공 기간 지수 사공 능규케 체듄 신진 체주기 체시 직교 체내 체듄 팀교 첸덴도 동화타 체응의 도수 체로 동화사기 겐젠 덴베 니버덴디 겐용 림뇌네 체듄 신진 체주기 체시 직교 용화 멍시 딩엽시 겐용기 직교 총라 첸부 종전라 샴디 티웨 레고 슈치 제로니 돈이 조르 체듄 신진 체주기 체시 벌시 체듄 직급 주기 심주 체내 쇠디 겐용기 협보나 직교케 체듄 신진 체주기 체시 락다 체부티 시림키 최대한 팀조타 지조 지망기 리부타 퀸엽시 타딘기 삼자 두린티 진드 개베 체조 섬님네 균투 체균인부타 지망기 계급 최대한 지급주기 터지 타슈부타 저기 고와 사기 체득규 삼자 타 전고 연초의엽시
2: 中华米制集团筹备都是颠簸作用三轮托内中华米制里列王集团筹备银板你是一个不他这位天内中华米制集团筹备银板没会给过的马赛三看天中华米制集团筹备多么切的中华米制集团筹备切边送了他中华米制集团筹备名字我都觉得您都他
0: 都秀出不起过退入三百坛团战三百米里卡给忙做出人意给查救我没团的米里卡玩中文塔比里娘这节节油让到给滚地当地我去盘松托米里团地了松用清洁体体秀不塔拉林巴滚地不节起过中华米里集团错别都信你给客气没有把塔
1: 米里娘这七百这位这套衣米给捧不起丢他米里吞这一切三六忙都赢中华米里娘不灭不他军队空白用为都不秀气穷空讲义中华米里集团错不一都是祖辈三六团年里列王集团错别你是他这位天年集团没心格
2: 생감태네

0: 나도 제기라.
1: 내 센터 채널라.
0: 나도 제야. 나 길라 구스 도자는 게라.
1: 나라 어?
0: 나제라 데이트 인터뷰 시절에 있나다. 온고 단계에 있나다. 망기지 다 사자 가서 칼라야 되네. 다 수수 기니 되는 소스 남편아 난 그 장달이 있나다. 그냥 지나가 나서 젠 데이트 인터뷰 시절에 있나.
1: 레슨 나라 어?
0: 나시라.
1: 나 시된 자월. 다지.
0: 나 저리 자제라.
1: 나라. 那摩托车的运营地位，同了陈明亮、康建不修改，矿内困难村，让国企总看给从内地那年代。

0: Shamla, jinda dunpe tse nishu jitha, pyanda chukpe tse dunyinhi, namshinwenda shukhin. Payikwila jibu mamkorni rimshin tuichar pabgyu, chwazama shu angchang chungni tsa gaya tha, chwazatoshu angchang nishsabshi tsa shi. 개저르 담슝은 토론은 남팀내 름신 제부 맘 걸교 초자마슈 앙창 개창아타 초자토슈 앙창 뉴석숨 차시 망캄르 퇴찰법규 초자마슈 앙창아차시타 초자토슈 앙창 쇼뎨 차게 저강르 퇴찰법규 초자마슈 앙창 중니 차숨타 초자토슈 앙창 뉴생 차숨 메링르 제부 맘 걸니 름신 퇴찰법규 초자마슈 앙창 중니 차초타 초자토슈 앙창 뉴석숨 차고 갸살 퇴찰법규 초자마슈 앙창 죽지 창아타 초자토슈 앙창 뉴석시 차시 난가절 퇴찰법규 초자마슈 앙창아 차숨타 초자토슈 앙창 중영 차초
1: 江泽恰雄彭内人民心推销朋友，出咱们学安昌古塔，出咱们学安昌女秀茶席。那么您的主持人彭内人民心恰雄朋友，出咱们学安昌街塔，出咱们学安昌女生女茶席。听日恰雄朋友，出咱们学安昌古塔，出咱们学安昌女色系茶松。拍日恰雄朋友，托拉日不松内西牌的朋友，出咱们学安昌女茶街塔，出咱们学安昌小松茶席。 从哪儿推销朋友的人心恰雄朋友，出咱们学安昌西茶端塔，出咱们学安昌中尼茶街。娘们的恰雄朋友，托拉人不送你西牌的朋友，出咱们学安昌端茶古塔，出咱们学安昌江茶车。天子推销朋友的人心恰雄朋友，出咱们学安昌街茶车塔，出咱们学安昌尼秀茶古。别管了这不忙不管的人心中下朋友，出咱们学安昌西塔，出咱们学安昌就皮茶啊。
0: 하자르

원점기 채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라 신점 파피기 나와게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모싱 자외투 티츠기 니치라 르디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계를 쇼베 피리 변하는 바탕 잠링 사조 가도 쇼베 벽에 롱팅 생기는 게 궁금사 나나 초 사도용 와자라 담링 시베레 체나 현재 중앙 가로치 나팅들의 진키 좀지 타 조정 쇼케 던전 오브이 고제토 니에 쇼키 초교를 데믹 지바 트리시유 변하는 바초 니에벨로 시진 허가 총기 현재 종키 니나 튜네 피게 호다 당타 니나 키 뷰다 착진 뒤데 냠레 칸 돔 튜김키 총열 차답제네 망초기 바바르 탑람 양수 당이 부시 제르 표기 장바라 롱동 기록 주 典型 안내 타바라 토강 사드 수준기 사자조 식시 현재 내나 잡으니 현재 상금 춘다 개진 식이라 현재 망초기 추규 때미 개진 식시 겸세니 현재 망초 남기 미겔타 냠레카 타나 공시 나베 토네 제주 배고고 시송 현재 내나 기 현재 나초 서비 치타 지미임부시 로덴라니 사지 도지기 현재 종무식임부터 미럽니 미럽파 신내를 떼내 초아겐기식 손자 충두니 현재 내타 정바를 경신도 쳐라 내나 정바 현재 사공리 죄와 차규타 내나 정바라 총다 뛰규니 콩키 북섬 역직이 대전배 콩키차와 총자내 고점디 정바 내뇌타 실종치배 렐슈 닝루이 덴배 밀라 민족차와 강야미세와 따라 남시 종기대의 대체인 독십을 피해 대왕시키 로딘라기 폭삼타 폭삼기 자와리 개별 학삼라 강구 이란 총대 지능이도 주빙로로 멍을티니 휴잡기 로교나니 로딘 신죽 퇴제련의 냠내 칸디 강의 유비 튀김라 체직 로교를 체배 냠내 칸 직부티 쪽으로체 공기 샘리 유구되니 냠내 칸 리니 체벗규 현재 내나 잡비 퇴내제 삼 야독 체로 심범하세 현재 총공기 변조를 폐기에 대해 원세 퇴배 중재 토벌체 대과로기 집대 내주 냠내 칸기 갱구르와 로딘라를 젠트슈배 드바 세노나
3: 현재 총세에 대다지 내나 퇴세 사치 도시르바 내주대 계주 가르래
4: 다 계주 조를 세난 문제기다 마시 여에다 변한 그 자산을 내나고 전에 망부시 유발라 이내에다 문제 내나디 민세 제재는 문제 때문에 송의 뉴에지자 산에 가 망부지 개종 유비대 지단자로 당부들 기미 론이비대 지단 망지 기미 되세길라 대단하다 문제 쓰신디다 내나고디 하잔 참부지 유비라라 참즈르 전 우리 참 니네 사신다 문제 자신 내나고 가니바 나고 수도다 나고 주염세질라
3: 그게
4: 안 나고 수를 자신다 문제 현재 정 먹을 자신한테 세규 신부다 세규 약도 무슨 길이 말아 나고 재면서 지다 망실 길이 말아 세상 어제 냠내 간다 조조되다 내 나고 수주 세든 건 저기 광 정다 더 더 제시해라 나고 수주 갑상 좀 망실다 견고도 주고 수주다 그 갑상 사이에 나고 수주 좀 내는 제 소유라
3: 네
4: 견고도 주고 망실 그치 수구 수주인데 마단 제제다 좀 나고 세다 세리던 소지 신부 해봤으길라 좀 세제 저거 신예 망신도 갈 어딜 섬시 제정 언제 나고 수주 갑상 그러게 밤에 들기래네 지당 그래기다 미윤가서 잠소니라 어디 밤에 들겁네다 밤에 밖에 뛰게 뛰제다 엄마 밤에 들고 잠소다는데다 잠바 뒤집제 바고비다이네 온데래네 체지엔 체리 동네 망우진 그래기나 그나서 맛이 망우셔라 그나서 근데 쉬제다 온데 견과 가산 잠은데 사연데 소지 때 지충단 중데 세시베다 다등은 자신 견고 망우지 갑지기라 잠소니 저제 저거 신이는 어디 타지 투스라 다른네지 어디 먼저 잠바 잠바 뒤 잠스데 세다 어디 제 지금이 되시길라 고점배기 저와대 예지 저거에 메시지 약진 넣으시길라
3: 네 아니 지나도 수리 좀 봐 바보 비거르베
4: 바보다 능지기 자자 숨쉬듯이 바보 비거라 아니 저저대 당은 저 구림 차신신 남규 차신 잠발로 구림 강가서 지나 지르거라 능지 구림 걸어 쭉지 있으시 발라 어디나 짱무 시접지 거라 다 늦어 발라 당부대 차신는 능지기다 두 망자잖아 당은 저 권세 차신는 능지 좀제 권세를 때 체제 거라 어 좀 우리다 상 우리 차상 하고 발라
3: 능지기
4: 권세 때 토하 저거 좀 제대로 차신다. 먼저 두냠 약지 댐지라. 둘레다 가속도 위발라. 먼저 나고 위발래. 그시에 나고다 가블레스 제대본데. 그시에 달라마는 가속도 위발라. 먼저 민권자치 나고 약시디 댐 건제 도시 시대. 어디 먼저 당무차신 먼저 조가나라. 샤. 응 먼저 단대기 경고 좀 세든 먼저 로칸 신망제다 등사차신 좀 세바 갑지 발라. 먼저 두디 로칸 인지민지 먼저 단 인베 두고 개베스신 거라. 개베스. 어 되게 나로 두디 로칸 쇼 발라. 로간 쇼고 김제 차샨데 먼저기 밤에 뒤기다 어 소리 변데 귀신아 가르다 근데 진짜 시다 어디 럽진 제제 어디 날 누가라 내니 세기 쇼스 내니기디 담배긴 초규디 인스 발라 어디 어디 시샤제 먼저 로간이 제 샤라 근데 칠로디 신내든 출로 당부디 먼저 성군나네 되는 제제 어 내디 식시도 말라 식도다 사차사 예제 아니 발 차샤는 먼저기 뒤지 발라 룽결 간주 주사선 양결 어 주식 어 님주체 주제 님주체다 안 거든다 두 달마다는 되이 발라 어디 차장 걸마 그 예제 발라 두 속속 나가 되니 봐 어딘 신내 출뒤 출뒤는 양결 먼저기 룽고날 간주르라 룽비다제 얀 두두요네 박바직 텔벤다 인데 된 누가라 맨 섭섭한데

0: 어디 출까 이제 룸불 당시 양결 감에도 무슨 인생 직지 강발하다 배님 세대다 자침 바갈라에 또 망부질이 뒤켜진 거라 어디 님직 감 감사선 신의 무슨 양결 룸부시 동발라 룸부시당 룸부시당 사선 애 먼저기 애 미길 양결 나게 녹지제 무만인배 쓰겐로 혼내나 식라 양결 무슨 애 레디균 리지지 레디 그신 누가라 어디 식식 사선데 여영어에 났당 여영어에 났당 사선 양결된 애 지지기엔 식시도 하시바라 어디나 식지 여 청사동 발라 인쇄직 청사다 청사당 사선은 어딘 시내 연결 룽비시동 발라 룽비시당선 시내든 점타세기 그렇게 점지 발라 야태 어내 시내든 마잠다 안 잠다네 연결 문제엔 다 된상 문제 전남마다 문제기 섬진데 시에지제다 점비 주지 선이 누가라 고나서다 주도시에지제 주진 정강이 시에지 어디 야 어디나네 예 연결에 거직자 발라 거지에 된 신내 잠비 닥시디 되는 거야. 언제 제시지?
1: 냠래가 그 뒤에 또 그래.
0: 냠래가 된 이도 집든에 소유 봐라. 뭘 사선은 나래기 냠래가 디발랑 뭘 사선 성부인다. 성부제 넘겨 잠바 사이를 시카프리 열라다. 그러면 된 자와 바 사이에 오든 가베다 나래기다 날 더 춘주신 열라. 잠바 신 미자를 주고 다뤄야다 녀석는 걸 어디 춘주신 여영아 춘 삼부단 대비는 언제 좀 신다다 등산 쇼매 봐라. 신다 야구시 열라. 아 신다 건 언제 정선나 다고 치다 고도 교제 된 잠 좋았을 시 잠 야구시 없노 견든 뇌직 자연 项目 직디체네 하고 방문서
1: 러시아
0: 텐넷 남라 어딘 가라삼들 때에서다 고급지 바선 텐라 투제 제시든 가라 당연 일라 신다 김도 당연 바 견주고 삼 마삼제 망선 리시도 야구 봤은 거가 어디 제제든 이동 집 된라는 신의 대체유 발라 냠나 근데 수유 발라
1: 어 레스 멍은 집교 남르베
0: 멍은 집교들라 슝이 티니 삽게 제유 발라 티니 삽게 다 되내기 남라스 티니 삽게 다 문줄 당겨 봐 이동이 슈 작숨로랑 문제기 전할 때 신신로야 딱 제네 디나는 그 예 롱셴라 테네 남자 카숨송이 지발 디나는 아래 테네 디 어저 중정 아래 망절마 무이네 바 잘라이네 마 제기디 티숨송이 지촌데라 어든 우드 끝나서야 가브르 중송라 언데 세세는 남주 미티에 내바다 예 문주 신송라 어떤 염내 칸스 잘락 지발 디나네 때 빈조 세신 거라 제디 방고 세지 어디 세지 언제 고발라 당도도 언제 고디 숨성을 제 진유 신일로도 발라 이교기 크거 제 고디 주제세 엘럽도 직 숨 주제세 교교 신지 됨 상다 네 대화제라 안 다른에 세다 지리 빈조세 때 진용다 고디 정스 지발 안 언제 남교 차신다 찬념 니도 집 되는 아래 달지 이교 고디 야녀선 슉스네 차신 언제 버바르날 차신 민니도 니 니서로 버바르
2: 别人的不错，罗定行军团在连年年来看起，前天团内别接当年，忙错了不怕的用军，各地级别没有太重机，这边团在明朝话人啊，设备接不通的，甚至他也没说团在那么近期，马拉加起了当月，明年怕，明朝你到你家你去自助客栈，去就是你的接不通，忙错了肉就是忙回去，甚至说你客栈，偏不进去，特种行动忙做团长去了，确保过些今年。
0: 重新他借用去了，肯定已经提不起了。我们现在看到明代几家军，从这边我们是来个是哦，前生来的，当然是那些人家个，我们来借用的中间都阿三不是多了。不，不，那前生的，我们是有龙溪那的，是和先生那不是一个人有了。我听到那他主力的忙做的，找我去弄了，我是听说的，我是从忙做的，我是就这的前生忙做了，那的有吧？前生我是开始忙做了，家家伙的开始天天干，啊，这些的俺们那人老提不起多了，他。
1: 现在明年都你做这个，不管哪里去充电了。来，是的。那你平常该我们是哪几档么事？这些是哪？你这是考完了这个了，别啥些呢？那春节呢？那咱们的没事情呢？给他全部要得了。那春节的啥些新的了？怕经常做那个啥些新的了？的，有这个，准备干的得了的。
0: 발라다 데토 문제다 사실은 망우지 농무지 규제다 주천년대어 유배선된 정 우주 망체 말시다 이지 재정 할줄 알아 주년이 신고로데 주선에서 발라 성의선데 어떤 거를 삼발레다 민세데 지된데 이걸 대비슈데 술팬단에 차와갈라 미시말에 거버갈라 소소 그런지 어디 문제 주야 성인데 바자네 군제 망체 농교를 달래 로간세 교엔 칠로데 약기 믿으시기라 어딜 때 제는 문제 농제 사디다 주디 최업지 여자라
1: 단다 톰레 적공으로 제출을 했고 이나
0: 단다는 사실은 하살 총관이다 문제기 속 총결 총관 중이지요라 아니 언제나고도 발에 문제다 주리기다 냠내 지죠 공시 첨부 어축된지 해발라
1: 어 그래서 언제나라 했던 거
0: 언제나라 했던 거라 주차산 어떤 거라
1: 언제나 사실 지난 거가 왔는데
0: 언제나 北京的深圳深圳的
1: 有了。
0: 我的当到我们去咱们去没得什么的过来没得现在我们这这块给我觉得我的咱们比当时学习的这些都不能这才得着我写的我的这些没得什么的过来 어디에다 어디 삼 커져도 소설 그림을 심일 거 봐가라. 먼저도 톰벌 즉 망설 그림되다 먼저 성을 견디지 봐가라. 가본 제도 어딜 대지는 가래 두기 삼지도 충주 직나 비 다고 직다. 어 보전디 엉강이 제시 통지 어디 취외든 삼 강아이 봐라. 삼 나고 텐제 삼 고로 삼 강아이.
2: 지지 강중 유희 폐계탕
3: 님님 폐비 김지 뜸규성
2: 랑랑 초응의기 뇽펌타
3: 효로 성벌 레진 디니슈
2: 생남초 가르치기 센시바디니 사두모탈 땅내시바디니
1: 단데 기란 전에 당하라 줄 현지 동기네 나티 당보 당보기 대구리 릭스 지어 말베
0: 아네
1: 티 단데 봐서 당마티 대여베
0: 당마티 단데게 다 어디 발라 당마 당야디 나고 수주스디 발라 어 디다 땡사다 어디 지선 직내 퇴모 뉴뉴체라 니네 서신 야구 맹기마 갈 어디게다 망치에 나고 점을셔야 된가라 자자 문제야 낙수루디 때에서 광채어 제재 망자 군우라 텐 광채 제재가 어디게 말해 등 믹스 잠 속어 괴브란데 어디 일라다 단행에 잠 춘추디 길라 통스갈 어디 속어 미기 저디다 내 낙수루 뱃거르 지게 바바제 낙 점을 가제다 거 템보 체리제가라 어디게 낙수루디 엔지 기분들 체에 삼정 말하자면 선전의 체전이 먼저 광채 때 먼저 잠바 믹스에 수주 세직다 라긴데 세지 속어 김제 어디 인라 저 속어디다 아 믹스 속어디다 두디 삼단지 세기 인라 응 말해 넘겨져 비치 이제 어디 됐다 그때 딱다 소리 변에 귀신아 내니 세기 촉스 누가 내니 부디 삼배 저 제가 어디 능시다 로준 체지 제대 어디 능시제다 두낙 수주디든 직내 제다 승급 체스 제 광채 때 잠바 세 김제 어디 나파서 직도 민망지 하고 뭐라고라 눈 나고 임점이 수루다 제목 그런 사업들이 그게 하고 뭐라 어딜 때지든 가서 잠부터 서 김서 서시 어디
1: 배자신도 톰레 건이도 잠부터 연지 세고 유바 자신아 다 내나 잠부 뭐 여러 봐서
0: 맞아
1: 다디 현지 내나 잠부터 연지를 치고 있네 그대로 치고
0: 다 어디 저디길라 나랑은 이제 뽑을 인상길라 좀리디 거를 하고 봐라 다른 문제를 하세겠다. 문제 명시에는 코나스 충격 치고 갈라. 다시 공사 가시다. 코나스 두바 내 나고도 이거 잠부터다. 잠부터 최소선 인지 민지 중에서냐 갈라. 저러된 주시타샤 나 잠부터 최소 속에 대해서 군제 바로 충질에서 또 군제게 심주신인데 잠배 잠디 코로서 봐라. 문제 진짜 랑 준 나고 수루 잠들에 너 잠에 팀고 넣는 능아 승이 있는 거라 심한 점도 있지네 어디 캐지 어디 안 담으지요라 잠다고 하사니 잠에 팀고 넣는다 너 그런 아스리 이와라 점도 그러 심발 나스 지메 결라 그 점 어디에 더나다 나르샤신 좀 우티네 방 신로지 우티네 섬 가르시는 코나서 담지 야고 제자가라 다 어디 바다 균지 시즌은 아주고 주고 파지는 좀 점에 다니게 딱 깊산 주고 섬마단 제서 소신 미리 텐세들 성교 약체 관제 방부를 겹치지 잠배 비 탈탈 당지 좀 링 거래다 속세지 겨로 침이 열라다 왜는 쉬어 지겨라 그러면 저서 다른 건 자신 의미를 내시셔날 수 있을란다 사감 선다디 라즈라라기디 좀 우리네 방 지상 우리네 신도 우리 코나즈 말 자신다 겹겨 학생 세매 지겨라 우리 때는 서신 진내 당에 방 후다 받아를 세지다 우리 얇게 하고 지는 것 신도 소화래든 선대 영미대 가라다 두디 권터터 야우르지 언제지
1: 이메리네 시샤 진진 뜨지기 민도한다고 야 디지 대다 좋아이베
0: 아 되게 연지 뽀진 예지 셰스 누가 나에 소슬레 겐디질레라
1: 간다 하나 주제 주부 망부지기 치다 잠바디 다지 치마신 봐 아니 지 나는 야 되면 야 유진아 디제 송이 망부스 도와
0: 어 이만 어디
1: 잠베 잘에 나니 지금 내시나 지난기 식당을 되지는
0: 너 또 저대다 가르모는 사진도 잠베레 셰지제베 dāng ngā rā kī mīyū tōne chāshāndā lō kēsh kēngas chīnē lā bōlā bōlā tūnē chā tāmbā tāchā lō kēsh kēngas chīnē bā lā ngā rā ngō nā chāshāndā lō kē hūchik chīn bā dīnā chāshāndā mūyā tā bā nī tō chūptīn chā kī bēt kūrā tā ā sāp chū khat tā kā rū shēn ūtī kē ngā ngā thāngu ngā tōng bā lā chō lō tēn pēshū sō ngā rā kē kē shē lē ngā rā yā shū yīn rā pī 근데 저기라 때는 잠탄이 막 녹아라 길라고는 선글로제티가 펜가라 안 길라지 예 길라콩 딱 쓰는데 먼저 그 초다 잠버스 쉽지 예바스비 때문에 제든다 먼저 딱제 니시 제바갈라 세리 던닥제 젠틴 뱃거르달로 기교 더디 제신 염이 약된 있다 어디 주고 말했었나 박사 시험 중 나오디 안 가래 더 주위에 타야도 록 타야 칸 이유다라 어디 근데 심지어 제가 주고 쓰되 길라 또 쪼쪼 되다 수부 있네 봐도 망치기 또 잠배 계지 뭐 점진이 뭐 차와니 뭐 뒤따야 뒤따 뒤발라 꼴디 꼴부 위바갈라 초디 꼴 클리클리 우리 길도 하네 그 님매자 가라 어디게 기다 잠부디 정무 정경사다 마태현데 정발 어딜 대지진다 어 잠부디 토라 줘야 돼 냠지 록톤 디체데 발라 되나네 된게 직지냐 바갈라 그 수이네 바 로이네 바 차산 더 바갈라 되네디 꼴세디 기세겔라 제단 땅 아는 거는 얘 심지 척도 제불랑에 젠사빠고지다 지단 던지게 주실라 말했다 딱제 지단 탱그에 거르지도 이기서 때 어디 마반지 딱제 제제다 조서 망조 대단다 저 덤서 녹아라 코나도 대단다 심부 주는 땅 알아서 와 얘기 로 가라 어디 가르 근디 삼정 가르 딱제 제 망고 제제 어디 주고 주고 셰다 중수는 주랑디라 섬시 제나기라 더디 망고 때 붙은 가라 주랑제신 로가나 지단신 또 탱 숨제서 가라 Log chasin ten can then the gomma de sodilla. Chasin digs it up, quay me, no starta danda me, toddy doctor Samigil Hero. What is it then? Seriton Dagges did that? Nanda Kurmevalada, Pitch Moncorbala, Udison and Doctor Chensaba, Cushion Aldin, Pondreso did in nominal twinkle. Then chasin near log, Jokshi de mel, Chulek, Sitchik, Jokche, Log, Nam Yukorse, Kunasule, Sitchik, Gorche, then Dagger Timmy, Shaja, Old Nessie, than the Jokot Hashan. Gorse, the Chetta, Chensaba, and the Dagger condition, Dagger Langula, Tashin Yakshin, Udina Shashing, Dagger Dave Kora, Bet Kora, Jusum Bangustan, Chetta, Choko Gorse, Nidjikin, Karsin, Gordon Dajin, Zamluja Padagge, Yangare, Udinan Jesh, and Baslum, Yangar Gorsis Gorda, Yan Taxi, only choked Shevla, the love Mangusic Zamuza Shimshin Nevla. Some Namda Bess, Tan Rizic Chechi, and Maji Pass, Tan Nami, and Rizundola. That Dresucher, Mujang Gage, and Ramona Chasinta, Tashing a two quarter Yakshim Shadela. That does your condition, Doctor Taxon and Dola. And some is some DD, that corrected the Calcunis, some Yakshim, Nusing Yanjavala. The Lagua de Tongena, Gengo Kishi, the Kavaki. Ran on some so near the Yimbez, Lawny Yasha, and listen, you talk to Nola. When they cover to some of the cow, she sit and a long man with a color gives it some babies that I was at and ask Naranga Raji Powerski, cow, she found it, gave what Mamusi Cavalier. Mama Chowding, I did, and was if I met you let someone I was a new letter, that I chowding, I did, Strand, some send Lawson, Chins, Lonnie, undercover, Talito, Mamusi Legal, I can work. And now she mounted, now she don't came well on the cow, she legal. When they let us.
1: Can
0: young Gorabala?
1: Yes.
0: Oh, the Taneta, the liberty the Shashan, and the Lins on Tanapeji don't show two nearly make a loudy. Sakam Sandati. I'm going to meet in a Shashan and Shashan Ajuvala. Don't dash in some of the Jugovala. Oh, the desert, Udikunas of Maral Tuchi Yabala, Marek Dil Desert, and so the Pinsong, then I would don't show moons as a bit at the so I told Tendit.
1: Yes.
4: Lodin Shingshuk Tunze Lianu Nyamle Kang Ki, Sui Jun Ki Lakshi Tang Tingrap Tsenze Songzhi Ki, Tunze Liana Zamba Lianu Chebara, Zejiba Gendar Xun Som Ki, Duibie Tepung Mijin Ke Mila. Zheyu Tsenbe Kyan, Nyamle Kang Ti Chi Jula Kenin Kang Di Tomne, Lodin Miker Tang Yang Na, Nyamle Kang La, Siji Tsenye Mangbu Zeyu Bajin.
0: Nyamle Kang Chashan Tang Zunyi

0: 다 시장 농민스노 갈라 어디 날이 차산직 배신신이 라기 된지 계시 줘라 어디 차산직 이제 언 죽을 차산에다 즉 무이디 배트그로 즉 김산 이제 중에 찍내 망소 취해 내봐 니네 생활에 서류 배디 아자 철수 채다 죽을 차산 무슨 내나데다 배트 생활에 심슈다니 전부링 거래다 쇼셀 근데 내디 켜봤음 놀란 거를 심지어 이런 게 치토봤음 놀라다. 김재인지 인선다. 지난 시간 당시주 양대문시 문제 종이네바 문제 시장이네바 종 신조주네바 뒤도 등지 시험나인가라 그나저도 순체면 당지 어딜 대장가라 겹세 야구에다든 가랭문시 매진시에 대해서 견디버갈라. 후다바다 제 죽을 점린 덕으로 이제 내다고도 가다 갈 동도 세지 심지 야구에라 자토봤음 놀라다.
1: 뼈는 봤어. 마음별론데나 냠래 칸키 뷔체 앙탕버 잡었다. 망펜 사월 징비 토메 섬드윈 띵송 체디 나르베 튠제 심죽 서비 띵습도 동와타 송람 야치질 동와 튜럽기 케주 댐비 진송 탑람 야치 땅에 표기 작진 신로 튠제 레뇌 킬레수 교교로 그디 숙제 땅디 튠제 변조를 폐기 타 신도베 초월 디기기 서변족 투비 최심 댐보 유버시 팅디 글체 준점 타가시기 숨직 타 조종 슈킨 덴즈노비 링게 시든자고

0: 소소 한타다 핑지 군인인 교고 동진리야 계단에 년전 되면리야 동고야 그 가담버리스 드네 님주 망고업 제제 마고니 계산 조처도 잠바 구수 먹지칸리야 요니 먹지 침었다 후연조 젠제 슈브리스 산니 먹지 침목가게 미디게 공매 막종 탄리야 티제 작제서 주브리스 작젤 때 처도 잠바 구수 먹지칸리야 로니 막도 지게 칸게 뿌리다 님도 아니 내가 전부 윤교가 막도용 거리야 주도 지기요레스 먹지 침묵과가 가르시기 요레스나 계란조 뭔가 숨리야 견듬 미드 그 제세지요레 두스크리 게치디 잠바 후연 조게 뭔가 숨리야 다마 나도 탐보다 디간리야 강마 눈베 겹이나 견듬 치치지지요레 두스크들은 겹레스 먹지 침묵과가 계란조 미숨부디기 소소소 조리야 로제 다마 숨노 탐보다 강마 나도 탐바 식주 겹지 파존 좀드 덴덴 디디 쇠사소나 랭센 소리 듄좀 제가 조리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1: 후엔 조게
0: 봉마 숨디게 따마다 강마기 맘 창물로 막제 장축부다 네 따도조 시마야고 윤교 미도조 고라 짱갸 인자 먹지침이 키라 토야나고 마레스 이네레 첩구 차창구라 매자 디게디 차지지야랴 두스 퍼지지 야몽의 섬기스 제산 진젠륜친 키라게 간장데스나로 나스제 시기요레스 먹지치무거게 가르시기요레스나 딘제 이미나 키란조 미숨게 게세 안은 저간 나로네 처모 코르숨 가르쿠구유네 랭간 제제 중진테네디그리스 다파 달리아 카티자야기 레그데야 레도 마용아 체도 먹부저디 투자용 지고레스 먹부 도튼 지야기 닝가데 녜 엔테십지니기 뷰리 동기 인챤시야브레스 후엔 조게 가디 당도 랑제 코르마티니 건줄이야 친 직접 찾아 솜동 탐바다 고가 닝교기 따고 찾아 나동 탐바 산다 자기 모 솜동 탐바 농리 니동 탐바 지직동 탐바 더슈 창가테야메바 메르교다 짱다 납게지지 레니 ᱱᱮ ᱡᱩᱝᱡᱤ ᱯᱷᱩᱥᱟ ᱫᱩᱡᱟᱢᱵᱟ ᱠᱚᱞᱚᱱᱟ ᱞᱚᱞᱚᱞᱩ ᱱᱮ ᱛᱚ ᱛᱷᱚᱝᱜᱚᱞ ᱦᱟᱢᱮ ᱱᱤᱢᱟᱪᱤ ᱢᱟᱜᱡᱤ ᱪᱮᱢᱚ ᱠᱟᱣᱜᱮ ᱭᱟᱝᱜᱟᱨ ᱛᱟᱢᱟ ᱥᱚᱢᱫᱚᱱ ᱛᱟᱢᱵᱟ ᱡᱮᱵᱨᱤᱥ ᱢᱟᱠᱯᱟᱱ ᱪᱮᱢᱵᱚ ᱥᱩᱢᱞᱤ ᱭᱟᱥᱚ ᱥᱚᱥᱚ ᱥᱤᱨᱢᱩ ᱛᱟᱨᱠᱚ ᱜᱮ ᱥᱚᱨᱮᱛᱟ ᱱᱮ ᱯᱩᱝᱜᱟ ᱥᱩᱝᱜᱮ ᱢᱮᱢᱮᱭᱟ ᱞᱟᱢᱡᱟ ᱮ ᱡᱮᱵᱨᱤᱥ
1: ᱦᱩᱭᱮᱱ ᱡᱚᱜᱫᱟ
0: ᱦᱟᱱᱛᱚ ᱯᱤᱝᱡᱤ ᱫᱤᱜᱮ ᱥᱩᱢᱜᱮ ᱜᱮᱜᱞᱤᱱ ᱛᱩᱵᱭᱟᱜᱤ ᱠᱮᱞᱤᱝᱜᱤᱱ ᱵᱟᱜᱮ ᱥᱟᱪᱷᱟ ᱫᱩᱡᱟᱢᱵᱟ ᱢᱟᱜᱡᱤ ᱪᱮᱢᱚ ᱠᱟᱣᱫᱟ ᱢᱟᱠᱛᱚᱱ ᱪᱤᱠᱮᱯ ᱠᱷᱟᱝᱜᱮ ᱯᱮᱨᱮᱱ ᱱᱟᱢᱞᱤᱭᱟ ᱛᱮᱱᱡᱮ ᱥᱩᱡᱮ ᱛᱟ ᱥᱩᱱᱤ ᱧᱮᱢᱫᱚ ᱨᱩᱝᱤ ᱴᱚᱞᱤᱭᱟ ᱟᱱᱤ ᱪᱮᱢᱵᱤ ᱤᱢᱵᱟᱨᱮᱥ ᱴᱚᱫᱮᱱ ᱡᱚ ᱪᱷᱟᱫᱩ ᱡᱟᱢᱵᱟ ᱦᱩᱭᱮᱱ ᱴᱚᱜᱮ ᱦᱟᱱᱛᱟᱣᱫᱟ ᱯᱤᱝᱡᱤ ᱠᱮᱨᱟᱱᱤ ᱥᱚᱥᱚᱥᱩ ᱞᱩᱝᱵᱟ ᱪᱷᱮᱱᱡᱚᱫᱟ ᱤᱝᱡᱚ ᱥᱚᱥᱚᱥᱚ ᱞᱚᱡᱮ ᱠᱚᱨᱢᱟ ᱴᱷᱤᱡᱮ ᱛᱟ ᱨᱩᱱᱤ ᱥᱟᱪᱤᱱᱫᱮᱭᱟ ᱪᱩᱱ ᱡᱚᱢᱥᱚᱥ ᱪᱮᱱ ᱥᱤᱭᱟᱵᱟᱨᱮᱥ ᱫᱟᱵᱪᱤ ᱥᱮᱪᱮ ᱢᱟᱝᱜᱚᱵᱟ ᱯᱩᱝᱜᱟ ᱥᱩᱢᱜᱤ ᱠᱚᱨᱢᱟ ᱫᱤᱜᱮᱱ ᱡᱚᱢᱡᱮ ᱦᱩᱭᱮᱱ ᱴᱚᱜᱮ ᱡᱮᱥᱱᱮ ᱥᱤᱝᱡᱚᱜᱤ ᱪᱷᱚᱢᱚ ᱠᱷᱚᱨᱥᱩᱢᱫᱟ ᱢᱟᱜᱛᱟᱨ ᱠᱟᱪᱮ ᱢᱟᱜᱛᱟ ᱥᱮᱱᱫᱟ ᱟᱱᱮ ᱥᱟᱨᱛᱩ ᱛᱩᱝᱡᱚᱜᱤ ᱟᱞᱚᱝ ᱡᱤᱢᱮ ᱪᱮᱠᱪᱮᱯ ᱞᱟᱥᱚᱜᱵᱮ ᱠᱚᱥᱮᱱ ᱫᱤᱜᱮ ᱯᱩᱝᱜᱟ ᱥᱩᱢᱞᱤᱭᱟ ᱠᱚᱭᱱᱮ ᱟᱱᱮ ᱛᱚᱠᱛᱮᱱ ᱡᱤᱭᱟᱜᱤ ᱫᱮᱡᱤ ᱪᱤᱜᱤᱭᱚ ᱨᱮᱥ ᱢᱟᱜᱡᱤ ᱪᱷᱚᱢᱚ ᱠᱟᱣᱜᱮ ᱛᱟᱱᱡᱚᱜᱤ ᱠᱩᱥᱩᱢ ᱢᱟᱜᱡᱤ ᱠᱷᱟᱝᱜᱮ ᱢᱟᱜᱵᱮᱱᱤ ᱫᱮᱛᱮᱥᱤᱵ ᱡᱮᱜᱟ ᱭᱚᱱᱮ ᱯᱩᱝᱜᱟ ᱥᱩᱢᱞᱤᱭᱟ ᱥᱚᱨᱮ ᱴᱮ ᱥᱟᱫᱩ ᱡᱟᱢᱵᱟ ᱦᱩᱭᱮᱱ ᱴᱚᱜᱮ ᱯᱩᱝᱜᱟ ᱥᱩᱢᱜᱤ ᱯᱩᱝᱫᱤ ᱠᱩᱭᱡᱤ ᱪᱮᱡᱮ ᱠᱷᱟᱨᱠᱤ ᱪᱤᱨᱚᱞᱤᱭᱟ ᱛᱷᱮᱱᱡᱩᱜᱤᱭᱚ ᱨᱮᱥ ᱫᱤᱱᱟᱝ ᱪᱩᱫᱤ ᱠᱷᱟᱱᱰᱮ ᱡᱤᱭᱚ ᱨᱮᱥᱱᱟ ᱠᱟᱫᱤᱝ ᱢᱤ ᱪᱮᱠᱴᱷᱚᱯ ᱠᱚ ᱜᱟᱣᱟ ᱛᱟᱞᱟ ᱤᱡᱤᱛᱟ ᱢᱟᱜᱛᱟᱨ ᱢᱟᱨᱯᱩ ᱱᱟᱢᱠᱷᱟᱨ ᱪᱷᱟᱢᱡᱤᱱ ᱴᱷᱤᱠᱫᱟᱝᱨᱟ ᱪᱷᱮᱱᱪᱮ ᱚᱭᱚᱠᱟᱨ ᱥᱮᱥᱤ ᱠᱷᱟᱣᱮ ᱭᱚᱠᱛᱟᱝ ᱪᱩᱝ ᱫᱩᱠᱥᱩᱠ ᱥᱩᱝᱜᱩ ᱧᱟᱭ ᱤᱢᱡᱮ ᱥᱩᱥᱩᱯ ᱱᱟᱝᱱᱮ ᱢᱟᱱ ᱥᱤᱝᱡᱩᱜ ᱫᱟᱫᱚᱝ ᱠᱤᱵᱟᱨ ᱛᱟᱝᱱᱮ ᱡᱚᱱᱫᱮᱱ ᱫᱟᱢᱞᱩᱠ ᱢᱤᱱᱟᱢ ᱢᱚᱠᱥᱤᱱ ᱫᱚᱝᱠᱤᱯ ᱠᱤᱱᱤ ᱢᱤᱝᱤ ᱢᱟᱛᱚ ᱭᱚᱝᱥᱩᱠᱟᱯ ᱛᱟᱜᱩ ᱭᱚᱜᱱᱮ ᱱᱟᱢᱟᱨ ᱠᱤᱜᱮ ᱥᱩᱠᱥᱤ ᱥᱟᱢᱞᱮ ᱛᱩᱝᱠᱩᱢᱤ ᱞᱟᱢᱥᱟᱝ ᱯᱟᱭᱤ ᱛᱟᱨ ᱪᱷᱤᱢᱵᱚ ᱴᱷᱟᱠᱯᱟᱨ ᱠᱤᱨ ᱡᱮᱴᱟᱝ ᱢᱩᱝᱢᱤ ᱞᱟᱜᱛᱩ ᱫᱩᱝᱨᱤᱝ ᱛᱚ ᱜᱚᱢᱟ ᱛᱚᱝᱥᱩ ᱪᱚᱣᱤ ᱠᱷᱟᱱᱮᱜᱤ ᱞᱮᱱᱥᱮᱱ ᱫᱩᱱᱡᱩᱢ ᱡᱤᱵᱮ ᱞᱟᱢᱞᱟ ᱥᱩᱠ ᱛᱤᱱᱨᱮᱥᱤᱭᱟᱨᱤᱥ ᱢᱚᱵᱩᱱ ᱫᱤᱜᱮ ᱠᱷᱟᱴᱚᱱ ᱱᱟᱞᱚᱱᱮ ᱛᱚ ᱛᱷᱮᱱᱤ ᱫᱩᱱᱡᱩ ᱞᱟᱝᱜᱟ ᱥᱟᱝᱱᱮᱜᱤ ᱢᱟᱠᱯᱟᱱ ᱦᱟᱱᱛᱟᱣᱛᱟ ᱩᱭᱨᱩ ᱢᱟᱠᱯᱟᱱ ᱪᱚᱫᱤ ᱦᱩᱭᱮᱱ ᱪᱚ ᱜᱮᱵᱨᱩ ᱛᱚᱜᱩ ᱢᱟᱠᱯᱟᱱ ᱯᱤᱝᱡᱤ ᱯᱩᱢᱟ ᱥᱩᱢᱜᱤ ᱛᱟᱢᱟᱫᱟ ᱠᱟᱝᱢᱟ ᱫᱤᱜᱮ ᱫᱤ ᱱᱟᱢᱟᱢ ᱡᱤᱡᱤ ᱡᱮᱡᱮ ᱞᱮᱱᱥᱮᱱ ᱥᱩᱞᱤᱝᱜᱤ ᱪᱚᱞᱮᱭᱟ ᱥᱟᱨᱡᱩᱜᱩ ᱭᱟᱨᱤᱥ ᱞᱮᱱᱥᱮᱱ ᱥᱩᱞᱤᱝᱜᱤ ᱪᱟᱨᱟ ᱪᱤᱱᱭᱮᱜᱮ ᱥᱟᱨᱡᱟ ᱠᱟᱨᱡᱩᱱ ᱪᱤᱢᱵᱚᱭᱟ 내주디 년산슈가 침버레스 급두두잠바 딘진 포군 동좀 칸게 끼리야 차가다 송장 군이니다 예리야 먹주 공동바 오용 윤리야 주부터 공순신 대민 군지 현다디게 델컨이 님은 간도모 샴제 본신 차징리야 제시들이 슈기대여레스 급두두잠바 자라와 전 가르시여레스는 농부 주인 쪽 제육치제닌지 후연 쪽에 먹공 치제 봉주지가 용기 두스게 대년사 슈부 고두 잠바 창매 자오디게기 동수야기 탑구 근데 제 고매 꼴이야 주도치기 요레스 우용의 가르시게 요레스나 니 고틀이 임비이나 미디 계급 서주기 제지 유베 롱바 화동기 막고용 깨자 윤교 후연 쟁기 부정어 머리 미디 작제 장추부다 제육 측진 차지 배주지야래야 캐비시 자손자 미신다게 고치리야 자르뉴기 요마리 고로리야 막부 두회젠지 덴덴 치용그리 제자녀리야 적수게 증야다 디슈고 탑주든제 승구리 두스게데 세베 깨지디 슈구먼지 권리야 롱고나고 리크게 녀미디 승과 친구 두스게데 시에요 리스 송장게
2: 란신의 그 바지그래 터루 땅고 남자 멤버 지민다 터루 니바야 승구진 링퉁 터루 선바야 리공찬자 화룡 터루 시바야 숙상마 후산냐 터루 아바야 유지종기 순리 콘소디게 소소소 지게지게 슈그냄제 증가조그리 나롱오메 뿐드주다 뿡친티제 깜뇌려야 용기 나냠도 윤로야 주통다 리흥 무흥 황신 류펑 코스디게 마고영아다 예로야 양슝다 시쇼 오봉 마린 구승 콘즈 마고영아바디게 조르 출함가레야 리준다 장흥 장순 런상게 보숨 디게게 주간에 봉로 제가 용거리 리퀴다 양리니게 까마카니 티제 제구게제 로겹지야기 랭겐게우리
0: 두스크데 시에브레스 송장가 두스크데 아니 까탄 쳇드 잠바 터브르 땅베 지민기 머궁치니 리샴기 탕숑 침벽간이야 터브르 찍브레스 급드드 잠바 남두 궁거레데레 남시 접어요레스 니무치 고쳇드 잠바 슝만 접어레스 드르 동리 람샤 마포 파오 유레 남게 한타게 멍미치니 가르케브레스 디광다데 파주 네 마자리 제여 마르스 선이 남란 차도 잠바 총니게 먹붕 캡툴리아 더브릭 리미 겐교기 망아 렌숨 동사베 제리아 증민게 때간리아 장수 육부 체리 켄니 더브 붕다르기 고면 된리아 된우요레스 캡티기 더브 된리아 동리 막부 한타게 싱딩 육부 체리아 심니 딱카간에 증민리아 가르시기요레스나 공매 먹붕 대조도 잠바 나츠네 군불릉부 머십제제 돈돈 고고 진뉴부디 신이 되브시리 네 기란주 초린디 세갸 렌젠디 독지단제 자라단사소나 몰로 작바 기란주 선보 심제 게사티제 샵지루지 속이
3: 도스거데 급동시라던 거 여레스 지민디 미 능규 튼두지 손자 깨지데 고브레들레 렌큐는 머접제제 람사 달리아 대자슈 장수 육부찬이 샤르캬 한타단 증가심브리스 한다게 육부찬이 땅교지 땅니 지민다 증가요브리스 군인이 증리랜 이슈섬지 제차두 잠바 한타디 텁슈 냠제 부연주지 지두 잠바 겹론네 우르막부조 후연주 여제 아니 한타게 지민기 캅디 마저바 통장 적육측진 차지 찬니 공매 난격이 따나 티카티 서게다 제니 더블린 듄리아 교용구요레스 지민기 능추디 톰보다가 후연조다 징지 지도 잠바 더블린 입에 승구전 링중된 저제 가르시에게 요레스나
4: 윤진권도 바친라 계란예스데스 교난다 니에코다 징구르숨지 제제 가르시아도 되고
3: 도스크대 세기세기 주입기 운도 정구디 찬니 후연조이 동수브레스 제민게 소스 먹분 치제 연조리아 카코네 개블롤 침브레스 유사야 후연조 다 링중쿠니니 작제 케냠레스 ngondong pertsu tsu tsu da

0: 저기 손님 편에 지기 지기 모차르 첨부 연교기 증리래 넙줄학스 제비네 겜밤 요치요 말레스 갑드드 잠바 터브 숨베 리궁 찬다 화룬데 저제 터브 아니 고문에 깨 첨부 겹제 막부 첨부 링라 녀스데스 교난다 민행코 녀심구 두스케데 셰드 잠바 링퉁 따가코니 파로심브리스 후연조게 링퉁데 딱세 캐드 파파지 임바토니 소스 터브르 나로리아 파로그요리스 링퉁게 소스 봉마 티제 리게블루야 심브리스 화론디 징리 나로리아 즈르추브리스 급드드 잠바 후연조 초기 게브르 봉마 조제 파울 흐미제 빙지게 네 지스문이 공식 롱게기 디지 체리케 담조 롱쇼 앙바 슈엔제 터브른 드리아 터니 화론리아 계급리 갑드지니 올라자고 기란조 지주 가려 너니 겐방 타지야 징리지제도 두스게데 급통 등이요리스 화론 콘도 쳔버산에 랭카게지 마게브제제 핑지다 징가 친제 쿠니니 징리레 니슈제제 처드 잠바 후연조게 아니 핑지디 탑슈그 냠바 토니 따갈르니 제육시진 샤니 샤르자 화롱기 늘이야 짜링구요레스 증문 랜스메 마제 콘리아 탑루시베 속상마 호사냐 뽕마다 제바 덴조브레스 호사냥게 깨 첨부 깨브제 막편 첨부 화롱라 키라니스데스 교나다 미니디 니아심가 신조 두스크데 세드잠바 화롱글레 뽕마 티제 네 예수네 꼴제 리게블 심브레스 핑지다 속상마 니 징다마주 공려야 터브룽아베 유지 종기 순리 봉마다 제베된 전니 따가가니 유사야 터브룽니 호산양다 핑지 증리당사 땜드기요리스 군인이게 융의 태두 진교기 길이야 지게 바담 유리다 지게 리드차지 찬니 증리 레니슈락스 제베 제리야 속상메 지니 투드니 대카 칠이야 꼬니 보용구입에 규칙이요리스 핑지디 제지샤야리야 암제 따갈르니 진디던두 잠바 소상메 게 너로야 겐족 제지차지다 마구기 원에 동구마부 샥바 적규 니슈체시 여부지 덴버리스 핑지 타니 살리두 잠바 소상메 카칠르코니 샥바 넴버제제 유제 텐잔 핑지 자론체론 맵제제 대가네 사버리스 순리게 뿡만징 뎁질이야 따니 핑지 심브리스 후연조게 능주디 툰두 잠바 시다 트웨제 직 빵앙아 제제 핑지 깨부가 용구 요르디 숙상메 네 딸이야 대자 슈제 갑디기 눈수가 친자 후연조게 숙상마디 다가란 카칸리야 미규던주 주나 삼네 징리레 줄학스 제비네 숙상마네 네 나버게야기 구급 말아버리스 딘데손자 호야도고 삼로 젬디 나다 징리 네 레몬고 딘데 제투버디 경고시다리스 딘데 삼제 셈리아 첩시 란자 유트위치 딘네 숙상마디 체리아 자르주제 아니 제육 측진 차치디 레네 코르제 슈가 루두잠바 숙상메 레진이 후연조기 방고간이야 자링구요레스 갑두두잠바 후연조기 제육 측진 찬니 숙상메 집주리야 칼로제 슈윤두잠바 숙상메 미 중국다 대자 큐부체제 라바예베 레지 요거 겐리야 야 때니 까잔 레지 몰리야 제육 측진 테베 싱드다 제니 멘다시다 토링구요레스 숙상메 딱하코니 소스 터브루촐리야 로친브리스 후연조게 딱할르제 진디당가 용부디 유치종기 순리게 통부다가 농차르제 딱할르니 지리당가 심부리스 급두두잠바 숭장게 마구연 탁대 주티제 콘즈의 개브로론 전이 터브루트부리스 숙상마디 소스 쿵기 먹봉 티제 라가치기 간이야 심부리스 숭장게 바울 허미제 핑지 선보 심투부디 토니 가보시라 좀부리스 타브린 드엘 친제 순리다 후연조 징사야 땜드기요리스 순리겔레 동디 쇼아치리 샤제 저유 뉴크치마 차르제 후연조기 동수브리스 니가로 저유 측제 베즈다냐 임보다 kuloe ndaba yores. Yuchi chongki sunli di yinba yinna dharmabu shamu dindri me kaanli ya chaksha teke ma resuru yungyo chikun yores. Kochi nakwe kaanli ya lundam jengu mendo natso ki gen gemgyo ki chakwe ki kaanli ya alun dindri sunyo ki chup chikun yores. Tasan nakwo pu thawu chishun yores. Chak yuk tukmi nyuksi ma chi pechu chiki yuba di tang kerep ki makpun yu chukungli shiba yores. Huyen toge nambi resur chengi chaksha treke me wole ya shaden gochen sirgu tacha yuba chi chi yores. Medo dun bumbu che dun tengyo ki darku nakpu chuchin da yang di kanli ya chak alon nakwa tende nende sengyo ki chep chukun yores. Gongme nangyo ki tana tikar dishun yores. Chagyuk cijin surge ma chaji pechu chigi yores. Lakpa yume chagyu liyan jise kyama chungi yores. Yebe chagyu liyan jise kyama choksum yores. Ko yinbi yina huyen zan ngodan draba yores. Kuni tabrin dunli ya yegor yungor chajan zingri len sumchu laksa chabi yine genpam yom hachubadi sungjanga tondu zamba gabashita yungu yores. Donda de cikchele kandresti yores na nige tana rukdang darishun. Huyen zandang yu chikungdang tsung, jeg yug zinyi tabdi ngocharchi, tsulin ngoksu, zumbyur tesumchi, dendresti yores. Shungwa ki tabriyo nalwa ki, hantawa ke pingji di kapdi ke simba ha gudu zamba, gyabro chi inje ru yongi bungma changma debjigli ya, dunli ya zinga damba res. Sung jang ke kapdi ki mokbun ki, tsu chom yongya ki namba di ngokya ki chidu, deja ke dadangi yores. Daga lamsang gunzin juge bunga chichung changma chini duy chili ya zinga chimbaris. Gyabcho ki tabru shigele ka nyele goje shonyine jurdung dangi yoris. Huyen joge di tongbo daga sosu kungi bunga dige chirtin jeje sosu nungi kapdegi mami dige gar chugu yoris. Gop du duy zamba genpang tam hajube gyumze karayasana di yinba ina huyen joge cho ki tabru nalwa liya shungi mundi tama gyanggyan yinba res. Dozu mida changma ya gudrab yue zang daya sukshi ma do jigi thonya yo ma res. Mi nyi ma do thonya yo ma res. Sung jang ki tabru nalwa liya ngama ki dong kam gyo da elketa jibu da jadu tang gyo ki tama zangmundo yo ma res. Sung jang ki bungma ge nda gya du zangba pacho ki chepge lenje nda tegi yo ma res. Khonsu tama daba somdung tambe tsuun dammangbu gyabiyon zang, kwanzu chili ya jarim hudu zang sung janga dhaw tsubzu je ni kanga tongru ju je sung janga mami chetin jebaris. Huyen dhoga le lewar nishu laksa ji chishi gyabje gara gyabni debaris. Sung janga mabung chetin je je ri nungu li ya gara gyab. Midal hing jagba ya tsamli ya yeyun ki di kenya tsua ya pingji di chi yonru jubaris. Sung janga pingji tongbu daga ya lan je mami chishi gyara chu ni sung jang ngome pingzi tamgyo ka takwa tru pingzi gyogi guguk nalol tri je rinpyo nal xia chadu zamba sung jang ka gujia chegi yoris. Pingzi le lamsang gulen logo yoris. Kane karshiga yoris na nga yinba yina kina ju simgyo ki magbunji sung zang xia mendo oyome yine le magbunji mba kiranga nga yan rinpyo nungxin ki gujim na ya dinde kari yina duskada xebris. Sung jang ka mada mang di yeli ya desi chas mebe genge negab tsulin di simje nyeye jebji yinbe kanli ya nang ye mangushi dasa yor dari gongme si shunge maguen kenazo ta nabade magu yu tanglan jeje gumbu lumbu shugure dile yinele song nye yon ya li ya tokbo sa je kirangi sinyam li ya madoib jeje dikbe mikzumge zingri jega tesu jezan gongge mebji narona tuskada xebris. Pingchi karishiyaga yoresina makbun chimbu kiran yinba yina dindzin chamsim chivata uygyung nyingyom nanyaji yinba kor konyongla diye dungun shirisha dari sita dana roche na songyela madoib cheche ne chudigi gongmen nyeliya suyugin tuskada xebris. Sungjanga karishiyaga yoresina ngada bintuwa namgele gongmen nyenzu guyangi gatin sikyun nanyalu ya rigu cheche degiyu tuskada Nyanchu kuyang toba yinna, rangso doriya liya manzimi cheche, kekhub kutun da liya, 제치 시기 두스케 대시 요레스 던다 대야 냥알 컨테스트 요레스나 공마 로카르 제칭 릉에 라니 신의 땅 슝장 삼베 뿐다 땅조 리시 임네제 로카르 슝장 제심 찍도 튐버 먼주나 포고 야당 게디 냠던 좀 바깔라시 두스케 대지 요임버레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뜸규 시체 잠취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인낭차 내게 90 헨리 더르민지라 모신라 콩키 차동투 샘자크라 또탄 덴바티니 뇌네 끝인 친부 인삼기 콩키 밀라 통나 신슈 나와다 켄갸 칠라 마케베 콩 강도 페브룽 티케 민남다 이무 떼네 끼워 민규 봄람바 아울리필 웬딜 허무실라탕 팅 당부 제주티 내게 셀리를 챙기다 콩키 세모 살펜라탕 내랑 산님의 치주식라 콩 제월 제규 투뜻 나와시 티투 지 통매 랑가 힘바다 내기 땀마고 정고 축삼시 니니 고네 주머니라 콩기 비칸투 치라 콩니 경득 치기 곱디 러주젠시기 띵나 슈네치 특기 난도 맨말함람도 바르신 귀신색자 착자도 차라 강티 나송기 자와를 전수치배 잉라 주네 대유 지수 콩기수 태통 찰리스 장부 모두 선신 유탐 시수 내기치 유라 찰리스 장부 내랑 이용 대퇴 망부식 전투 주송 시수 콩기수 강변 낭내 빠르딥치기 눈나당 꼬바기 징예직 투와 틸레 대개 강사를 빼딥기 킹내 유바 내기시 내기 락바짱내 빼딥 추와라 왕미도 대라 테니센기 냥아 죽지 소그 리부시라 네기 송면 제바다 세모 살펜라기 네라 팀민 송총외 네기 케튼 체바 디드디 총식 총식 타에 갸츠기 차그도 체포 딜라 덥식 안 티튜 제발 외베 냥아 바디 톡셈 미교네 진첩 시외 틱바 네기 락베 띵토 송와 네기 처외 네기 셈바 신도 도와미디와 줄디 결전 체삼 시작바신 콩키 내랑 콩기 샵디 랑주젠기 띵라 되투주보다 자라 얌첸첸 나조 남핍네 내랑 제문제도 주난주 콩기 톡듀달 내기 극기낭 취비에 동야입마 시비에 냥아디 결전 체바인라 디니 내랑 신도 가외 냥아직시 제송해라 봄람바 회무실라 탱카시에 제라 내랑 콩기 냥아라 가와마세 콩기 쥐람라 지수 이란 쇼심

세모 살리펜라다 렌투 구십 휘딜라 제워치마이 콩키 웬싱 잠비에 심샤티 매직믹 장점투 네바다 콩니 투규 잠싱 까미 숭케바티 네라 박자 하장 상부식샤주 콩라 소수인형아 축지시 유바티니 무리 발마 임바다 네기 대이 트레네 높탈 뒤뒤 시바식 락바인 콩키 네기 자타부 유바 센지 지 하장 세부 두지 수네 신두 니니제 네기 콩다 냥아 대고로 망부식 지신 콩키 시주 땡토 락바샤네 콩키 렌균바라 냥바인 콩키 냥아 난기 키우티니 콩랭이 임바다 범티 민라 사리셀 시송라 콩키 타동 까미 시엔가 송장 네기 지신투 네기 라량 근초라 뛰어바 시비에 냥아직 결된체라 동부 죽슈니 귤투 콩키 전역이 집례식 네기 라투 대중 전역이 족불 대비 류례 작타 성미 인수 태다 근초기 포니 박바 페탈 쯔네 칠진투 페탈기 구례 장초 피비 응수니 총발낭 제수 네츠 콩키 비칸 난도 진라 콩키 세모 살펜라기 제친라 제수 이란 슈루 쯔베 책지 착달만 나와다 콩키 네라 세모 살펜라니 제기 삼노르 징주 동켄티지 지송주 콩키 네니 제규 카파르 제와르 페바다 신도 잠뷰 네기 제와르 오식낭 네기 칠류 약하르 콩 제와르 제규 켈린 슈장 카체 된도 마추 콩다 콩 구식 신도 네라 공로 신도 토에 자오 망부 유발레 봄람바 에타와르티 에프리티 헤라장 티트기 직체 네랑 로겔라 순투 콩탕 오심바다 로나츠 체칠 조와탕 뒤네 네기 콩라 장비에 지심장 지습도 신소 콩니 켄자치라 닝지 심초와당 典型 세모 살펜라 닝니탕 거두 냠뉴난케 촥산식시 콩키 사싱 뎀베 착바숭다 뎀네 네초 간이 망불레 쥐로낭 네초 잠마세 콩키 간이 기초도 네수조라 티다르제라 제가르 뎀네 룸시 닝버르 코아사르바 링규 유바 제징 테미 치다르 치구바다 초와 치다르 기구바 라완쯔니 치다르 차구바지 민남다 롭뎀 제바르 마세 랑비 시엔뎀야 나와시 콩니 계급라 샤신 치와다 뿐더 으슈 초라 지신 치신 양주 초와르 닉치르 비붕 흐미 제라 치자탕 꾀롱 능킨투 냠린 비춥캉제 콩니 기규 자오라나 근초키 딜라 딜리다 시바 쯔워르멘 네기 붐람바 알렉산더 그리 임 베라탕 네랑 통말 치다르 제외고로 콩투 치유 제수 네기 나와 기베 니마망보 콩탄 렌도 뎨뇽라 갑리 워싱턴당 갑리 브리튼지네 띠웨 링첸기 콩기 크쿠심베 심샤도 대지 농바티 베틱 총수탕 파르다 힌두 니라 찰리스 다디리 와나키 베틱기 겜베 총수티 깨자 힌두치 네기 콩기 최다 강당 브라스 다월치유 잠키 탕동투 콩당 최대고르 링규당 콩라 쇼크찰류로 제주로 하장 가부슈 콩키 쇼크찰류바 규니 레기 푸추 포쥐 춘이 켄드 힌투치 봄람바 벨라니 체리기 캡콩 하자망부로 캐바마세 콩니 심주 제신 오래신 수연냠 되라 모차르 덴베고니 숭월 캐시 타나 치 뽀글 가위 릭베 슝루장 콩키 숭치 기위 년두 럽두 피워르니 콩키 심주 망점체나 사르두 캐바르 교릉이 인수 취라 덴바르 캐바다 강티 카살 꾸리르 투조라 냥아베 냠당탕 덴바식시 콩니 추구르 니라 추구롱와식 빵두 딥지총나 테니 강티 니슈수 제발라 콩키 롱웨 차와르 리기 침포

0: Hey, Kukam-san.
1: Kukam-san, hello.
0: No, Kam-san, chan ha shun na?
1: Kekizom la, Kam-san, shawa tili.
0: Kam-san la, sunam dao la ina.
1: Sunam dao inga la.
0: Lesen lo, dirin shaba khane ina la.
1: Nga ki shi lho, chusum na inga la.
0: Lesen lo lo, o. Tema kenzen la, ki sun shi, linka shi, dikiran ge sopiu zi yu na.
1: Lo lo, jira da, dirin gila, kiran ge dan, tuwa.
0: ཁྱི ཕྱད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ལ ཁྱི ཕྱི མ རྒྱ
1: 링크 통디다. 대자라 소소는 그다. 소수다 진이도 소수 남자지라. 또바 쿠유다 이제 돌려 쪼끼마도라나 수기 중국 수기인지라.
0: 네 셀라라.
1: 너 계속 처리다 링크 처리다. 아주 엄마 좀 처음 돌리는 데는 술이 이제 탐물호가 필요코나도 마음을 내나 고수세는 중간 탐물하고 타고 고수세단 겨울람데 김근 김준 님이 출은 刚才来了人家上头的刚才给了有些人就不特别这些民的书给你了。你先来了。那我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给你 ngamzi yun nangi ge lo san to jira ngamzi to bu lo san to jira o ji ge san la di xin ji ta zhen zhou mang da ji la sa ma zhen bai to bu su jira
0: ne se
1: lo lo su pi yin jira
0: ne se lo lo
1: lo lo lo ten ta ten ten de ken be ten de se gen su ge de su nam de jira la ge de ku jira la so ge de te su nam de jira la ten ji ji de am chu ge la sa ge cha la ten chung da la ne su de da tang mu lo go pi ji ge da
2: 他们全部是他们那个公司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
0: in la, then begin to lag a lean and be linga sip the hirange, tilling the thank you, Jay, so ya putin, you
2: know? Yella.
0: Ah, so pinyina, kiran mutusun runa.
2: Egila, eh, doggy, eh, put you choko shunshang to shoo you be, eh, punchy langil puya in la. Degila, eh, tongar shang la yube, doggy, eh, jojo, jojo pinchy, jojo, awa sangu the puya in.
0: No, no.
2: Degila, shalu, shalu poshana, shalu poshana yube, doggy, jojo peto, ta.
0: No. No.
3: Oh, 아니 디산 랍트 군산 샤자 아니 링가당가 주니 망고르와 아니 나말링게게 부구기 덴자 토리아 이선너로난 슈윈라 쿠르쿠이기 장라레 도난나로난 슈윈이라
0: 네세 나
3: 네슬레세 안 드보일 체제네 나게라 옹고린도 여르바 아니 옹고단나게 나말링게 상물로레 기부용에 주시민도 슈윈이라
0: 네세 나나
3: 네슬레세 디네 간줄로가 초근의 슈베도 드르라네 도나미 처음인 행게다 시그즈리베 주저스 남창완라탄 회사 유베 주저 댄스 운두라 아니 시그즈 딩게님 베저 고르라기 따과 침진한 기도베 도지 제슈빈라
0: 네세
3: 네슬레세 길라 아니 신비케메 딘저라 지잉길라
0: 네세
3: 너 길라
0: 시험 선생님 네 돌려병은 네세로나 시덴자고
3: 네슬레세 길라 쇼
0: 나나 네 고맙사
1: 감사 제기름라
0: 노 감사 생각하시오이나
1: 그외면은 수능자실에서 거기 갔다네 자고 가봐
0: 네 선로로 어 수능자실한테는 전화를 순난지 링크시베 송시디 소피진이나라
1: 때마켄데라 그 송시에 탐마가 하장기 가비엘라 마세게 링크시아데 러브십지에티 당후께 기름라 치르나다 개파산라 천안이를 피네 투체나 슈지다 마세니 안주 대생이 또 좀 남라 귀베 이기티 토라야 녀도 셰브티 고무 소시진라
0: 레세라라 어
1: 단돌 하파도 케란라 카싱 녀도 셰 귀베 이기티 디 지나토 송야가 튼지 찌디사티 감이 심데 귀베 밤에 찌디 센다스가 히비시누라
0: 레세
1: 어티 고무 소 지나토라 이그만레베티 로그미니세
0: 케낭마레
1: Tene ta lungzi sento o Nyingzi la shubi jilu shita la tan loka jate lo san la Gongdu shukin loka chusumki sunam dawa la ta acho ke san la Ujien nobu la loka nedung la Shubi basan tiri la tan dao tiri la Loka nedung la shuni tata lhesa shukin ki dobu wanjian la ta Tene loka ki tuten waise la ta tashi jenzen la 지그재기 담년링 나라 슈베 척수 성부 순음 통한라고 또 제베 처음이 용비 아니라
0: 네세
1: 어들이 딘데진 일라케 텐데라다 개치둠라 쇼타르 젤롱노라 쇼타 년디 진지 탈생이 리우니 이탈레 쇼타르 쇼디 르앙지 년디 달롱딩기 포사모 사토게 케난소 꾸냠데 보시진 돌라 구소디 야가리도 동냠도 신도
0: 네세
1: 띵아 들리는 소좀 봐 나도다 네 타카 게 덴들라다 제라이 신 제나니 또다지 나도다 무심 배차데 아 마신에 년들리고 보면 상마다 무심 땡냐데라
0: 네세
1: 어 그체다 그베 슈데 깨지마 우라 제스 고모도
0: 게나 마린라
1: 어 시덴자고 깨지름라
0: 너 시덴자고 샹무 소신에 톨르병 안에 센로나라
1: 어 투체라
0: 네세 로로 시오 나 진로링갱은 추신초홍기 천민리아 동마르 표베슈기 코네 쿠신인네 제외냥 혼년리 젠주요난 신유베기 좀라 감사 그럼 니슈저송베 점림 품베 강지불루 布罗迪呢给开俺就只送耶天天呢斯美亚刚子如看了他们家的头南巴呀这是的历史无疑是送南下了李杰那修南跟其新城楼出送的呀修月别送南大王了他来是那一边电不给散了王木拉提醒呢楼给刚才呀修月别送南这新郎湖南去 点没见见那个林南边另个西北松懈地的故事，节拍门吉他，赶紧罗阿林个创业片南松了，另个个多南新修月边传播南部林个创业片节的，可有可以张着他提醒伊呢点将来一生能够成功伊呢来学南松。今天俺去，去年底归托了新潮，市面也修跟他，今年杨总了，内错修跟他，后张姑娘修跟。 陈明亮静音啊你来我是提不空气今天明白了他杨总了杨子英雄成普斯提不他今天 也是吃不烫，听多几烂片多烂，开心每一天。密码输给那么零件，苍茫，让拖欠那学会赢了。

0: 차지 타 미디어 와라디 차지 타 미디어 레디 나 더디렌지 툰로라가 숨만능시 치도게 규제 심바 치고고 여자 땅나도 딜레야 치도고 규베이나 직 심바 더보 와라 차와 강 와라 랑키 앙키 둡 심바 더보 탄다와 세월 주버 와라 시야 다리 대야 시에게 탄다와 세월 주버 세디 죽주디 태당 태자와의 남배 토네 공부 시바 배주 쇼당 직통 임바디네 망부 시라도 알아 내 대동 레리신 창구배 구버디 매장 청매
1: 신경 넘어 초 공감상 당대 캐남 최 신심바 티니 편종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티 레진시 레진디낭 편종 롭다 체메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다리 대시에베 당신 기기에 모두베 투 탄다와라 주바 시베 둔다 디골라 야이나 다두 세지 나그룹이 난래 셰미 딘데지 송샤 가르 숨으르베스나 당신 기기와 매진 차와 랑기 앙기 둡 심발랑 주스 셰미 디 숨으르데 디 튼다 디 가르시에고 아르베스나 디급스 충에 랑 시바 앙지 두가라 앙디 카데스나 두버데 오나 디 카데 두버베스나 낙시엔기 이와 치에 유바 차와 강시 치바보 슈디 제바덴베 리글에 이와 치에 유바디 메메 임바디 땐낭으로 와라 카데 낙시엔기 이와 메징 차와 랑기 앙기 둡심발랑 죽숭으로 와라 둡심발랑 죽시베 앙디 땐네 낙시엔기 이와 치에 유바 차와 강시 치바보 슈디 제베리라 이와 치에 유바디 메메 임바 티낭라 추유바지 땜버와라 따다레 제이 티낭레 베카르샤브르베스나 어원 파라다 차정무 티카티 다가는 신기 어원 타카탕 다가는 신기 어원 카이다 차정무 키라 키라 수학베 차지 타데베 베리라 야제브레 샤제베 머체 당신기 이와 매진 차왕앙키 룹심바랑 주스 송베 머체 벨레 가르샤브레 어? 쯤바더부이나 찐칙더부 응원 카라다 차키구 치카치 당하는 신이 로 축더부 응원 카이다 캐시비 축카주 당하는 신기 차바 법 시베 응원 파바 법 법러 수학베 베티릭레 주구유베 튼다디 응원수 대나무래 제다 디토네 가르세시에 제버베스나 진년이 자지 타데와 니년이 자지 타미데베 리글레 다리 데시에베 무이의 닥생기기에 모드베 투 탄다월라 죽베 추디 리기기와 체유바딘데지 공두시에베 제이 티당나네 나도 라드타 세시에 제버와라 간에서 민농난리 나도 디급수 충외 닥생기 이외 모두배 투 탄다와라 죽바 시바디라 빼샤는 두자는 아주 딘데 숨을 와라 키루 시소 탄다탕 키월 규소 마홍 죽스 디급기 닥생기 이외 모두배 투 탄다와의 빼라야이는 추키더부 키디샤나로 와라 제장 키루 시소 탄다탕 키월 규소 마홍 숭제 대송배 마음바탕 탄다니기 턴세외 죽배 턴정급 빌려야이나 차지 탐미대배 차와 지시바디 제나무로 와라 제당 다리 대시야기 무이의 닥신기 이외 모두배 투 탄다와로 세월 죽었어야 디즈 와라 차지 타대바탕 차지 탐미대배 차와 임바 강시 와라 지지대 탄다와 제레야이나 차와 강시 지긴 유바 댐베 치조 퍼워 샤키구 신나신 카에다 캬구구 기나 긴소 슈제 루알라 양만나 자제 차와 강시 지긴 유바 양나 랑기 앙기 둡신 유베 튼댐발라 코나 dhigyuwaare rwaala. Tionda di kongdu shiebe jeyi teda nangla shaabe pe tang taga nangshingi sungbe sheme teda gtoa ne nedun di radu tubam seshe chungwa rwaala. Da kongdu shaabe muyi yi takshingi yiwe motu be tu tanda wala jukba shiebe nangse di la kesi nganzu peta dinde shegu cheba yina da nganzu shamla ya Beshabina, Bena, dog shimba, one tunnel to talk as a dog, dog shimba. D dog di, Genze tang, Ming the woo, dog shimba, shibe, dog the walla. Dagano shingi, Sabin the winner, Dipkin nang shiba the woo. Chajang the winner, Tung shimba, Lobzan the winner, Chi shimba. Dagano shing, Jagro the winner. Dujin do, Tulo the winner, Tru shimba. Kenny the winner, Cha shimba. Takpa dhubu yina, awan tatamu tenna ten, ting ting du, chiku dinde yina, nyer ting du. Dhubu, rwa kongdu shabe, pe teta sangma khatayasana, chaji tatebe, chaywa rigla, chikdo ge gyuje, chawa kangshi chigin yoba, denpa shada rwa la. Yang anzu mutu pe shana digre, pe na, chu dhubu yina, awan kaita kyaku ki la ki, ki shimba, dakanang shingi chomin dhubu yina, awan zanangdu zom masa, zom shimba, kung dhubu yina, zu shimba, shingdong dindeli yina, kyu gindu, dakanang shingi jimba dhubu yina, chik shimba, awan kata da chakku chika chik, dakanang shingi lo dhubu yina, kyu shimba, kanda chaba dhubu yina, awan papa pop, pop gindu, dhubu, Deshabe Petiki Samakadesna, Chaji Tamme Debe, Chava Zile, Chigogi Guje, Chawa Kangshi, Ranki, Nanki, Dugin Yuba, Temba Daburwala, Munjuki, Muyi, Dakshengi Yue Modube, Tu Tandawa Sewa Juzukola Yaina, Modu Tang, Deshe Shusam Takashi, Munjuku Muyi Yikti, Dakshengi Yue Modube, tu tandawa jube dulu di kema yina ngunjugu mo yi e yi dakshengi yue mo dube tu maungbar sewa jube tu diye dene karasana rik teje ken labu shirare. Shamla wana nganzu di gola ya yina bedam shabe yina bena won pang a pang pangwar gyuru wal pangwar gyuru dakano shingi kubdung dobu yina won tarada chashibu chuwar gyuru Rikbe ne la, wang pa ta be, be bar gyu. Taga nang shing ki, wang kaya da kya ki gu ki la ki, ki war gyu da bu tang. Wang ka ra da cha ki gu chika chik, chik bar gyu. Di chik di, din chik shiba da bu, chik di rwa la. Lo da bu yi na, wang kaya da kya shib ju kyu ka kyu, kyu bar gyu. Shing dong bu da bu yi na, wang kaya da kya shib ju kyu ta kyu, kyu bar gyu. Tuan dhubu yina, wang kara da chashib ju chupa chup, chupar gyu shiba dhubu kongdu shabe pe teta nangla ya chachun shiba yina, jing nani chaji ta deba yore, ni nani chaji ta mi deba yore, kanda nang chaji ta deba tang, chaji ta mi deba, chawai mingi maung ba dige la, maung seji ki chikdo ki gyurje, chawa kangshi chikyu yinba tang, yana chawa kang ti chupkyu yinba, Dianpa dhubu rik dhez nang na kien dhubu shirade. Ngunjo ki mo yi e yi rangi jubidu gyubi ming shi yi nam la goba jishir jubi kodion gola ya yi na ngordo tang dheshe shuye taga tsam shogi yi. Mo yi e yi jishir jubi nang do da dhuwa je tunda jigi gola ya yi na gyaji pyuge lungdun senpa bo nam la sende shuye jitu. Di karele es na kongdo nganzo ngubu dakshengi yiwe nam sha gola Ngo dhe shu dhu dhe ne, ngo dhe shu chupa nang xin. Ngo bu dak xin ki yiwa qi yu di kata si na, cha zhe ta dhe bhe chao kona yinba ta. Da ngo bu dak xin si ya di kanda jikla koko wa si na, ngo bu dak xin si ya di ni jikla jikdu yinba. Da yu na, xin yu go ba. Ngo bu xin xio yu yu na, ngo bu da jang, dop chung bhe go ne, di ni xio yu yu ba. Yiwa qi yu yu ba dhubu la ya yi na, ngunzi qi go bhe go la ya yi na, Kongdo gyaji pyuge lungzin senpa bo namla, ngordo tang deshe shuyu chubo de rwa la. Ta yi ne, ngunju muye yi jichi jubwe nangdo di shiebe gabla, gane se me longi nangla ya yi na, shiemi dindeji sung yo de. Di kare resi na, tijir tusum yiwe ni, dakshen yiwe mokyo ba, duwa tuandu xin gui bar sung jang ngun ju ge yi gup qi le zam tang zhi wa yi ngubu da lang ju ba tong si ngun ju gu mu yi e yi gi gup la ya yi na qia le lo su xia ye me ba yi ne qi le zam tang zhi wa yi mu yi e yi ngubu da lang ju ba yo ri si sung nang ba de rwa la pe xia be gup le yang jie du bai du ji la ge khari xia nang ba ba si na zhuo pu tang zhuo qi si xia nang ba mo che di qian jiang le ka zhi da nang ba ba si na dang dun pe ba xi be ten ye ji ming jin de ji da zhe ba de di ko du de ka zhi le si na ngan zhe qian na en wen ka zhi da cha nan zhu zhuo de bu le ya yi na zhuo jie tang zhuo ji ni te de gi yiwa qie me ba le ya yi na xi jik du ne yu zang da qian gi yiwa qie yo ma de si kong la ngo du xu bu ba la yang jie zhu be du ji la ge mu yi ge yi gi pe di li le qia le luo su xia ye me ne qie le zang tang zhi wa yi ngo bu da la zhu bu yu yo de si sung nang ba de ming le da dun pe ba si da nang ba de wa la 切了咱们汤之外一是的切了老师下也没把一年切了咱们汤之外一你们没有一的我不打了就不有的是电脑玩了到底一呢切不清不定的几个下面定的几送能对着呢电电军舰汤鬼把你这几要的生气乱了但一呢 谈得去了空个这边这地怎么到几个空人一个这地提了这边这边几同样没张提到了送过来过来卡里呢军舰卡里呢拉索吧谈得去了呀那书卡不洗了的结果了呀开别去了送脚的卡里有没俺来咱前面那了木头我这谈<音> 这些修个烟李正第一那人做恶意当先给意外没对别去谈的谈毛毛你肯定是三万九民国了呀我对修不谈先让刚才三万没弄难了呀没有恶意个个了起来咱们谈这万一我不打浪就不通习说给扩展过了我对独对去修不得李正前面那了呀呢 提出给难度卡汤我们就个心都没意继续就被出国了呀那家这批个龙城三宝宝拿了我对汤这些修的预备推到都三拿了拿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算仪。
1: 생리여공감사 샴라 선교를 냠자 리센슈고이 팅디 선교를 기능된소니
2: 삼루살베 갸람사바 니치치 지블레 쵸쵸용니 주지기 디자 멍시 띠노다니 중국도포로 랑도탄포로 송구 시부슈교고타
1: 주시 시진핑기 니도니즈주류 점리 미드브링류 속칭토낭비 송시에 계진라 连接상부총회고로
2: 리시이 총칭토 뜻신나오고로
1: 어리타 이랜기 편주인자부의 균두제비 위샤르 개그 망고식라 슈겐 티바타 예렌기 허르무즈 소가기 조규 베티 참체 유지 주베 고르소이
2: 샴팅 디선규르키 낭튜 시프남세로나
1: 디글레군의 베베네스 주리 대자니 계급기 된진이 지급 주지 시진핑기 주리 된기라 휴인 부자면 미추로 외고니 덤진 댄디 치바타 신상타 순상 추상 텁상제기 직두 편제 체로 동교로 구디당니 신뢰이 축두 튕기 뉴쇼타 뷰세기 편제 체로 동교시 내리낭유 롱아센기 차르크 종합의 구수로로 서귀카다 대생카기 주리 튕기기 겐제 탐사소 당리 연주 딥수자규 시제찬의 댐부 용화라 뉴슈 유구 기린체유 남시 밀릭베 교제 균된 레응원세 퇴배망외 내수호 랑게기 연주로 라리안 로리 종합마세 겸마 통주로 숨동리 통마르 겐니 무리 튕제 파워를 댄니 연주 튕보로 펄규로 구지체유 山东德州易渡口重叠垂孙山所被电视里准地平对前部田正峰给特别出母亲东了塔罗罗列穷于孙山给开决他前天前给地部头他们了电视新给南给出接下来来过他女不穷于别出罗列用为上家文学调不有不是田正峰给你私信母亲东德把什么录音给活动级别寄卖送去苏皮一出孙是出居么他读呢母亲团部 加马加拉克桑帕尔图巴塔，其中其在末日国家拉克桑芒都进约基区也不是。大陆岛出发了，吉吉普主席习近平给山东德州路东西能够。主力所行列团在开进电表岸扩展前把，给林切居宁行列团结给开进南给刚进行。主力团结来吉普主席被西区卡团结前把他，行列有些扩展给连他人工电表用话前把。
3: 文团给举国区别能力他，拉在直接接给不得活大动画接接吧。某人团在他偏着电表昂切入动画接接呢，罗西比主力罗列用久，嘴脸切归些，认真能源。他罗给用给研究罗拉里安罗列中呢，罗西比主力团给电不用活了，猛些电不定源。结合冬季局局长宣布，毛生用给。他留研究团给帖。
1: 关注细菌侵病、气体七八糖，长期的泡泡手机修改眼把开塞前年，团把糖罗列充裕。目前团在透露着呢，研究罗列用为各自眼把糖，研究目前团在几个松节团结差给三八的罗矿物里，几个松产泥巴的有不是。罗列呢，来拉布的情况是么样？他罗建用给研究电表军木桶就罗松糖切瓦果糖三个三年，细节前年电不均匀投票，松节表军电不预备内最后。
3: 牟利团部的主力团部的用户了，开干新都级别，就连西吉建塘、吉多松果给内部蒙古最近所细菌级别牟利团部透露东北取得特别忙活、特别劣别观念，新南摩卡的规矩前提。一二队出牟利团部阿拉伯透露东局的官地党员，新列塘重新部地部组里的托塔姆斯市长宣布，吕秀涛以新列塘重新部研究团区组合了细菌级别牟利团部透露东北解决了官地顶上当托。
1: 这些头为新南读书了电报堂，现在给代表的级别，年少给女不准备堂，各在六在团结前年，团班给明月读书我团结的，某日团部派去了官地女的党员，六班图，更新给出母亲团动六三级，一二队出几家军给组织二送一不堂，某日团部能力来七七的派了越级就业。 他略出多人，三年卡塘只有第三卡级，铁棚前边长脚的婆婆塘，第九长边能些给修建了女的硬卡的脚婆塘，新来出现给足球马给女的，准备扛力前的，年年是增一人，细菌前边中额端连根基呢立住重新，对军队里年些的硬爬的脚把重要，三年忙不歇给，除出对强用穷困破碎，加起技能钻给，出现中两个许多出现突破。
3: 계용기 中国的起身行列出现给天空及给的车轨及归动起吧他那么是年归了兄弟接替出对不切搞过他西甘尼甘他索甘及搞过你是文国出现给搞过这年不送你出都归你上吗都特别给人接吧他你不明白去天巴的他罗列用我借约几句约三边多几年行了某个巴的他天天给个前辈准罪巴的
2: 杨柱如罗列中华铁道年让给给行列秋队团给女巴切入亲巴文月巴马斯牛津七星杂茶别给及推波拉卡爹九巴他便就如电表昂列所主角的滚地动画龙安森给恰克中华别国亚不足土巴接了爹九如女电图皮丁列库内比为内次主席习近平上海说你都是所处的怎么没特别人类凑近他没特别人类可是谁不就用其托人从的故作结果的九巴他只就天作为松懈感到他光启没特别人类批给他就用铁器中国西区两桌他都西对此可用他马拉电表国内给现在有事搜索公主起中国可是谁不没特别人类就用了固地动物铁立即给进批语 主席习近平去全国他接到端南年可是被称赞他人类给给给四个他可是被没特别人类提给助他官片给求诉批给中国的固地动起中国主席扩掉南越及于松又不是明儿怎么能去罗给军队拥有了中心又不他如果是被参赛三级他推来破局了三个拥有了中心又别可是被没特别人类两次三队了可个怕将进步丢掉了
0: 教育局长龙阳车行员调查起七万米的主席习近平去可是被没特别人类教育局共产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党
2: 西边最近这天里，国立西部米特人类最近天气中规独西塘地区可用它麻辣电表过年，感谢南岳边。国立西部米特人类最近了，吃点牛点兔肉，轻松又不是。你同于三个月，努比了最近的强国头片，奥马尔亚基也。 主席习近平给对嘴里，谁敢让我谈共军顶色板，对您开窍建议性。米特人类给中国的偏见给定位卡错了，吃掉南越。米特人类认为俺偏见他偏见修清东岸的，明日永久提莫给地基基因，修松又不是。你同是三个月，土林吃个图片，蒙德里尔洛金奇给跟起木啊，接了布拉萨第一。
0: 国营严格讨教他，少对偏见了，各地东区过了去。主席习近平去观察了，俺让别的媒体员，米特人类去六集体，各个月别米仓马过几个。中国短期前日日本雄鹿天气急剧谈，孟西心就偏见动作天，过了西部米特人类了，民不丢同意时，继续送就不是。浦江村的抗议中心，无数参日看见周伯文去。
2: 这个出去习近平去对南汇共产西北南，米特人类给其实了第一年，三十多七八趟，熟悉了相对说话，其他的几年国营严格七八，其他的几年李佳琪马田村地送我上去，就是感情了，麻辣电表过年连跟闹事，村的抗议我来觉得，我是俺的老表过年，同面三十多幺五七八趟，亲自搞住幺五七八，是送不是？
0: 玉树参赛马干参与公司，玉树拿大兵王星星去，共产党开进去，俺最中国的偏见了，可是三条南越，俺最中国了，可是铁了心呢，规矩结束七六大年，爱爱谈习近平就讲，头上多东个人，习总又不是。主席习近平去，巧看去，天门别嘴话，怎么呢？米特人女也没住所，上海说，头条俺做不是，天呢？ 中国小区可是被老小区日本唐人堂。
2: 给这些做了通知几年，每天人力批给他，就叫了各地活动单位，接到给钱信息，第二，每天人力批给路口团去，南区都镇给钱信息都有些，几点来月，从手工具去，第二中国怎么来了？你给票位，几百天前给钱信息不谈。 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미터 링류 키 춤제기 고르시 뷰산에 가라 편부 토교로 쉬어 디니 미지교 루규토 푸교 정신 댐비에 랑제기 체시시 지유송 유시 계지 정진냠대 직소 정진변조 최진부유 주신 알라 아부돌리예 계흐왈 계슈리타 서두 지구 종리 미창마 정진변조나 슈토교 미규 제비에 주고 강신 인수 창마 남체 도진 대표 퇴인 대유 계급 가기 튀미 랑단 지내 냠내 제디 초 강신 인수

0: 공세선교년주쇼기엔다오유준라단딘세원기이리센경호난켄다오세린라시미미다지키난주락바라추기지미미부지키난주르부르추기지추추디지키난주추주렘바르치차도유베지주이무치신세렘바르치미치키저양시경주체처
1: 냠조르네